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지성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보다 크시고 인간의 미적 감각보다 더 아름다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 뭐 전통 유물이나 이런 또는 뭐 이렇게 문화재들은 종교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 당연한 거겠죠. 예쁘게 그려진 그림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진 신상들만 남아 있어요. 예. 물론 뭐 너무 거대해서 손댈 수 없는 막 벽에다가 막 파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못생기고 못난 이런 우상들은 사실 안 남아요. 다 멋있게 되어 있는 멋있고 화려하게 색채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미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미적 감각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막 이만큼 막 전집을 막 20권짜리 전집을 써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글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크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지성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지성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의 형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다 밑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밑에서 알아가는 것은 끝까지 못 갑니다. 어떤 사다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사다리는요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사다리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지혜의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만이 참 스승이셔서 마침내 자력으로 공부로 지식으로 드디어 깨달았어. 이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 오늘 보면 성령이 가르친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게 그거야 라고 정답을 얘기하실 때 진리를 깨닫는 역사.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니까 오셨겠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원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 속에 어떤 지식, 어떤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시 의존적인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목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도 성도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나중에 기독교가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까 또는 성도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현대 지성의 한계입니다. 현대 지성의 한계. 우리 지금 굉장히 지성인이죠. 그죠? 요즘에 커피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면서 그죠? 많은 비용을 쓰잖아요. 거의 뭐 커피 안 마시는 분이 없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 뭐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고 문화생활도 있겠으나 인간의 지성이 높아진 거예요. 지적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물론 수다도 떨지만 얘기도 하고 지적유의를 하는 거죠. 인간의 지성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죠. 인간의 어휘나 인간의 이런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요. 과거의 어르신들 따라오기 힘들 만큼 말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말하는 게 재밌고 얘기하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이런 지성의 세계가 굉장히 믿음도 지성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지성으로는 건너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과 이성 또는 믿음과 지성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과 지성은 친구예요. 같이 막 갑니다. 가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한계가 나오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하고 모든 것을 바라야 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구간이 오면 이거는 이성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못 견뎌요. 더 이상. 왜냐하면 견딜 수 없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걸 견디는 것이고 소망할 수 있는 걸 소망하는 거지 사람들은 소망할 수 없는 거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지성이 같이 친구가 되어 우리를 또 우리 안에 같이 막 하지만 모든 것을 참아야 할 때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할 때 계산기를 두들기는 그 지성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때 이성은 희망을 버립니다. 왜?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서는 안 보이는 것도 희망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봤을 때 기독교가 나중에 뭐에 직면할까 생각을 하면

지성적 신앙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의 어떤 현대 지성의 한계를 아마 거기서 다 멈출 거예요. 홍해 앞에서 멈춰진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그 기독교의 중대한 원리를 그 믿음의 원리를 아주 깊이 있게 아름답게 전해주는 굉장히 귀한 본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다 외우고 싶은 뭐 마음만 먹으면 외우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본문이 뭘 말씀하냐면 믿음을 만들 수 없는 두 가지. 이건 절대로 믿음을 만들 수 없다. 믿음을 만들지 못하는 두 가지. 또는 믿음을 만들 수 없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할 때 일단 말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혜로도 안 된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은 당연히 뭐 논리, 수사, 웅변적인 걸 말하는 거죠. 달변가가 되고 아주 수사 구사력이 굉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주 차근차근 하다 못해 정말 잘근잘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탁월함으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혜, 이게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 철학적인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물음표 좀 한참 붙여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그걸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지 못하는 것 첫 번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 하나, 비슷하지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믿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설득력 중요하죠. 리더십이 중요하죠. 설득을 해야 돼요. 어쨌든요. 그죠? 뭐 전체 부정을 시키고 어떤 뭐 새로운 것을 긍정을 하든지 아니면 막 공감을 하다가 뭐 이렇게 방향을 틀든지 여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설득력 있는 이런 지혜의 말로도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인간의 이성은 절대로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막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믿음은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조건은 성립돼도 조건이 있어도 성령이 생기로 그의 코에 그 영에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대한 얘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설득력 있는 지혜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독교에 설득된 사람들은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또 기독교의 정신, 그 기독교 정신 얼마나 숭고하잖아요, 그죠? 진짜 창조, 자연부, 뭐 이런 것들 시작해서 인간의 어떤 사랑들, 기독교의 정신들 거기에 매료된 것도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그건 믿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상 깊잖아요. 예. 기독교 사상 또는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서 뭐 국가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뭐 경제에 접목시키려고 하지만 기독교 사상을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사람 역시 진정한 믿음인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은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을 뿐인 거죠. 사람의 지혜로 설득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에 매료되어서 아 마치 뭡니까 이게 뭐 하여튼 알렉산더가 헬라 철학에 막 그냥 반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퍼뜨려야지 이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기록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또는 설득력 받아와서 아 이제는 가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믿음이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뭐 그런 사상이나 정신이나 설득력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분의 나타나심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믿음이 영적인 것인데 어떻게 지성으로 접근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오늘 보면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나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통치자의 지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통치자의 지혜죠. 밑에 막 석학이 얼마나 깔려있습니다. 그 석학들이 막 해서 지혜의 결정체를 가지고 제시를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도, 통치자의 지혜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듯한 십자가.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알 수 없고 과학의 기술로도 철학적인 논리로도 어느 달변 능변한 웅변가의 이야기로도 십자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외부 개입이에요. 외부 개입. 누가 나에게 진리를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알려주실 때에만이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터득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수집하고 또는 인간이 탐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탐구해서, 막 밑에서 탐구해 데이터 모아가지고 막 AI 돌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믿으면 믿어지긴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야만 하는 그런 중대한 그 상황에서는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진짜만이 갈 수 있는, 진짜만이 건너갈 수 있는, 진짜만이 견딜 수 있는 거죠. 못 견디는 건 못 견딥니다, 여러분. 못 참는 건 못 참는 거예요. 참아줘야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이 저기 있다는 게 믿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랑 안에서만 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경력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의 유일한 실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성령님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 성령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대인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도 좋고 뒷받침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컴퓨터 치면요, 뭐 얼마나 그죠? 예. 그러나 그게 계시가 아닙니다. 진짜로 물론. 이미 계시의 세계가 이렇게 밝히 드러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검색하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것을 안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믿음이 믿음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대표적 현대 지성으로 살고 현대 어떤 문화와 운명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과 또는 설득력 있는 이런 말들 또는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막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는 것과 믿음도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가의 질문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깨닫는가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물질로서 얻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그런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사업이 떨어지면 믿음이 또 떨어지는 건가요? 몸이 건강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몸이 약해지면 믿음 다 까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믿음은 물질의 산물이 아닌 이상 빈부나 귀천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작용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병들고 병낫고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산물은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믿음을 얻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물론 비유지만 날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러다 지옥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형통한지 자색 옷, 명품 옷을 걸치고 속옷까지 명품인 거예요. 진짜 부자죠, 여러분. 그죠? 속옷까지 명품이고 날마다 외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이 그냥 파티 호화로워 연락을 날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 사람들이 야 진짜 복 많이 받았다. 본인도 와 우리 진짜 복 많이 받았어. 그러다 지옥 가는 경우도 있는. 물질과 믿음은 어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계시적 사건이죠.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으로만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라면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사람의 설득력이나 지혜나 물질의 풍요나 어떤 우리의 경력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인간의 어떤 그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겸손히 인정하면서 당연히 지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식의 폭을 영원까지 연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서를 보니까요. 욥기서가 이제 고난에 관한 어떤 신정론의 이야기잖아요. 욥과 그의 세 명의 친구와 꽤나 명석한 그 노인들의 어떤 명석함보다 더 뛰어난 명석함을 지닌 젊은 사람 엘리우까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가 뭐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나온 모든 그 다섯 명의 사람, 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욥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친구들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제일 좋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 말하면 나는 밤을 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질문과 답변 가운데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오가는 질문과 답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그들이 그걸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수많은 정답이 나와요. 수많은 정답이 나오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수많은 정답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다 담지는 못했다는 부분에서 그들은 겸손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만이 아니라 믿음은 질문과 더불어거든요. 정답으로서 믿음이 우리가 딱 정립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질문으로서 엄청난 질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질문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찾아오면 믿음은 생겨지게 돼 있어요. 욥기서만 무수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과 욥의 친구와 그 엘리후의 그 신앙의 경험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분이고 그들이 물었던 수많은 질문으로도 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니.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 유한한 인간의 지성과 유한한 인간의 인식이 물론 신앙적 경험인 것 포함해서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을 담을 수 없는 거죠. 오가는 질문이 많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폭풍 중에 나타나세요. 폭풍 중에 나타나시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니네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느냐를. 욥과 친구들이 다 하나님 얘기한 거거든요. 그들이 뭐 창의력으로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다 무식한 얘기 이제 그만해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그들의 무지는 무엇일까. 그들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망각한 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 지성의 한계를 망각한 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 말은 그런 인간 지성의 한계를 망각하는 순간 무지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얘기하는 그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무지한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겸손해지셔야 돼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든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다 무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나중에 욥이 그러잖아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입을 가린대요. 인간의 이성을 제한하는 거죠.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데이터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는 것 가지고 울고 먹지 마시고 다시금 입을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시 알리셔야 됩니다. 50년 믿음 생활하면 할 얘기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할 얘기 무지 많죠. 그죠?

0: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 아 좋은 거 오늘 얻었다, 컨텐츠를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이 누리고 영이 양식으로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설교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계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 역사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1: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6월 20일 9시 20분 경북 울릉도 독도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0: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값이 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과론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나 살아온 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행위와 노력이나 열심과 열정으로 관계되지 않은, 그것과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아, 이 정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아 권선징악 아 이렇게 해서 뭐 인과응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도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했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노력과 무관한 것이요, 지불한 인생의 노고와 무관한 것이라면 이거는 누구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보이셨냐면 오직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 성령님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감동을 받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돌아보고 예측을 해도 거기에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 맺으면서요, 십자가를 무엇으로 아는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비하신 모든 것, 십자가의 은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을 위해 진짜 중요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기에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라면 귀를 막아야 들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뉴스나 유튜브의 이야기 백날 보셔도 여러분 거기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아야 되고 귀를 막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의 그 놀라운 마음과 생각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멈춰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내려놓고, 즉 지성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인식의 한계를 철저히 자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금 의지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뵙겠습니다. 인간 이성의 성령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우린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인간 이성에서 성령으로 옮겨질 때 드디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드디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상상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셨죠?
2: 뭐 늘 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주제가 네. 찬양이 흐르는 곳.
2: 네.
1: 주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 네. 제가 찬양이 흐르는 곳을 다녀오고 나서 클래식하고도 접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요.
1: 네.
2: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늘 기본으로는 클래식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찬송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요 찬송을 들려드릴 거예요.
1: 네.
2: 핵심 문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이제 쉬운 클래식에서는 하은 PD님과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1: 아멘.
2: 의미를 담아서 네, 찬송가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 시간 찬송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후렴구의 포인트를 두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제일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곡은 어떤 걸까요?
1: 그 제가 어느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정기
0: 네.
1: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 찬양이 계속 흐르는 곳이거든요.
0: 찬양이
1: 네.
0: 흘러요?
1: 그런데
0: 오.
1: 그 간호사분들이 참 친절하세요. 근데 요즘은 다 친절하시긴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틀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친절해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 이 환경이 주는 부담으로 인해서
0: 공감합니다.
1: 어쨌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풍기려면까지 갔다가 그러면 우리 레슨실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레슨을 해야 되나? 정말 세상 친절한 선생님이 될수 있을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고요.
0: 네.
1: 찬양이 흐르는 집을 다녀오고 나니 만약에 제가 클래식이 흐르는 집을 운영한다면 어떤
0: 우와.
1: 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께 음료를 대접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0: 네.
1: 시대별일까, 악기별일까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실 공간은요,
0: 네.
1: 시대별 음악 공간입니다.
0: 시대별 음악
1: 네,
0: 공간.
1: 그래서 바로크부터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크라는 시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0: 네.
1: 그 전에 르네상스도 있지만 음악사조에서는 바로크부터
0: 그쵸.
1: 우리가 음악을 나누어서 듣기 때문에 바로크 곡으로는 우리가 또 대표하는 인물이 바흐라는 작곡가가 계시죠. 그래서
0: 네.
1: 그분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1악장을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크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것의 특이한 것이 무엇일까를 설명을 드리라면 저는 악기의 모양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악기의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나오는 음색이 다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노래 부르실 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떨림을 넣으시잖아요.
0: 기교처럼,
1: 네.
0: 네.
1: 악기에는 비브라토라는 기교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음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도 여러분이 우리가 보실 때 길게
0: 네.
1: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면 제일 쉽게 연상을
0: 그쵸.
1: 하시겠죠. 근데
0: 네네네.
1: 옛날에 바로크 활은요. 정말 활처럼 생겼어요. 쏘는 양궁할 때 쓰는 그 활이요.
0: 곡선
1: 네,
0: 모양의,
1: 곡선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레가토나 연결하는 부분을 현과 현 사이에 넘어갈 때 유연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화려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왕들이 사실 때고요.
0: 네.
1: 그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곡을 감상하실 때 피아노라고 연상되어지는 어떤 건반 악기가 나오는데
0: 네.
1: 피아노가 만들어지기 이전 챔발로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그 악기에도 페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 연결되는 음색보다는 조금 똑똑똑 끊어지는 듯한 특이한 음색이지만 바로크 음악은 현대 음악과 사용하는 악기조차가 달랐다더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곡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듣고 보니까 더
1: 네.
0: 풍성하게 감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함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함께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악기의 모양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상상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어요.
1: 네. 네,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에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박물관에 있고요.
0: 아, 그래요?
1: 가끔 바로크 악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것대로 묘미가 있겠지만 지금 들으신 곡들은 연주자들이 현대 연주자들이 네. 현대 악기를 들고 하기 때문에 주법을 조금 차이가 나게끔 연주를 했다는 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바로크가 지나가면서 고전이라는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0: 고전.
1: 네, 여러분 고전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0: 아. 벌써 균형이, 재미가 없어요.
1: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0: 네.
1: 균형이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의 절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듣기 편하고 구조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들으면 딱딱 떨어지는 불편함이 없는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는 화사함이 조금 곁들였다면 고전에는 규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긋남이 없다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고전을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황제이고요. 현악 4중주의 2악장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들으시면 아 찬송가

0: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테마가 네. 들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일단 들으시면서 현악 4중주이기 때문에 현악기 4대가 나오겠죠.
1: 네.
0: 어느 악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가 돌아가면서 하시는 그 부분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이것도 맞추는 재미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크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고전의 시대 음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 2악장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황제 2악장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하은 PD님 찾으셨습니까? 어떤 찬송가인지?
0: 계속 가사는 머릿속에 네. 맴돌아 판석 위에 네네. 세웠다 뭐 이런 네. 찬송가인데 네.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 알려주시죠.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0: 맞다. 네. 맞아요.
1: 맞아요. 하이든이 작곡한 곡이고요. 여러분 그 곡을 여러 악기들이 변주해서 연주를 하는데 어떤 지루함은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악기마다 네.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한 선율을 가지고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가장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황제 2악장 들려드렸고요. 네. 자 이제 낭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낭만이라는 사조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단어에서 풍기는?
0: 일단 앞에서 고전이 네. 규칙적이고 네네. 뭔가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낭만은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어떤 아티스트 그 개별의 매력을 한껏 살린 그런
1: 느낌이지
0: 않을까.
1: 네. 뭔가 억압되어 있었던 나의 감정을 네. 정말 가감없이 표현하자. 바로 그 시대에서 비브라토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주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전에서는 사용은 하지만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낭만으로 넘어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껏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떤 감정의 자유를 누린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 슈베르트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손을 위한 환산곡 바단주라는 곡인데 네. 투 피아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의 피아노에 포 핸즈가 들어오는 겁니다.
0: 아, 그럼
1: 두 명의
0: 사람.
1: 연주자가 한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는데 형제를 모셔왔어요.
0: 형제가 네. 함께 하는 건가요?
1: 이 피아니스트 두 분 다 형제이신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뭐 이분들이 유명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음악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내 삶이 반영이 될 거예요. 네. 나의 사는 환경 그리고 내가 자란 곳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어떤 영향들. 그래서 제가 네. 이 두 분의 연주를 보면서 분명히 공유하는 감정들이 있을 것이다.
0: 아, 형제니까.
1: 네.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른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앉았을 때와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를 중심으로 두고서 네. 감상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감동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감상 포인트는 어디로 잡힐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나고 자란 형제의 그 어떤 음악적인 표현들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있을 거다.
0: 그쵸.
1: 그럼 이들의 낭만적인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을 것인가 네.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임동민과 임동혁 형제가 함께 그렇습니다. 연주하는 이 찬양 끝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교수님,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향해서 오늘 클래식, 쉬운 클래식 마치면서 끝인사 네.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요즘은 AI라는 분야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0: 그쵸.
1: 예술 네. 분야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작곡도 정말 원하는 느낌만 넣으면 다 해주고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아서 어제 제가 저녁에 딸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딸은 실용음악이라고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데 정말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구간까지 가면 사람이 할 게 있을까라고 했더니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AI가 만들어내는 건 통계인 것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그 어떤 경험의 산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AI한테 잠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0: 세상에.
1: 얘기하는데 네. 위안이 됐어요. 그래 연주자가 직접적으로 주는 느낌을 모방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분야는 계속 되어질 거라고 믿어봅니다.
0: 맞습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졌을 때 완벽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불완전함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엄마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요. 네. 이 아이는 저에게 완벽한 엄마를 기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만 그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실까? 단 한 번도 나한테 완벽을 기대하지

0: 원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저 불완전한 모습이어도 함께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까지 와서 여러분 클래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만 감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아니에요. 점을 알려드려봅니다. 대신 저는 건너뛰기에는 안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클래식이 흐르는 음악의 집에 오시면 네. 바로크부터 찬찬히 듣고 그 다음으로 오셔야 된다. 시대를 거쳐 오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의 자리일 뿐 내가 완벽해야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끝맺고 싶습니다.
1: 아멘. 아, 교수님 마지막 나눔해 주시는데 마음이 뭉클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찬양이 흘러가는 그 집에서 네. 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마음 그대로 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바단조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H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사실과 해석을 잘 분별하고 지킬 것을 지켜라. 사실은 진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해석은 합리화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을, 하나님 하시는 일, 이 진리를 해석과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 대신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 이러하니까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지켜야 지킬 수 있겠다. 바꿔버립니다. 살짝 바꿉니다. 성경을 역시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과 사람의 해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님의 일이 있는데 주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해석이다.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위험합니다.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영원한 사실, 영원한 진리는 주님뿐입니다. 주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그 말씀을 어떤 설명이나 아무리 좋은 합리화로도 바꾸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잘하고 잘 들었다면 이것을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난 바꾸지 않겠다. 설교의 결론, 목적입니다. 자, 사실과 해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군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말씀이 맞더라. 그런데 어렵다. 이것도 사실, 이것도 사실. 말씀이 좋은 것 사실, 현실이 어려운 것 사실,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사실이 어렵더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사실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본문의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석이 나옵니다. 말씀 맞다. 우리도 봤다. 그러나 위험한 것이 문제다.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위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는데 안 가는 것이 더 맞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진군하라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너무너무 위험하다. 결론, 가지 말자. 이건 해석입니다. 사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구도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본문에서 이제 벌어지죠. 이 본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경우에 어느 쪽을 따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쪽을 따르고 있었는지, 앞으로도 어느 쪽을 따르고 갈 것인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다, 그러나 위험하다, 그래서 가지 말자.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이 맞아요. 합리적으로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사실을 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 대부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부분을 믿어요. 믿음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믿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그렇게 믿는다. 사실이 해석에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 하하, 사탄이 이렇게 하는구나. 사탄은 해석 결과를 따르게 합니다. 우리 해석은 잘했더라도 그 해석의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것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의 결과를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위험한 건 맞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도 내가 안다. 몰라서 그래 말한 것 아니다. 몰라서 가라고 한 거 아니다. 나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이루겠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사실을 따르게 합니다. 마귀는 해석을 따르게 합니다. 이 해석은 대부분 합리화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딱 맞춥니다. 여러분,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도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맞춰요. 내 생각. 더 심각한 것은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맞춰요. 하나님 말씀, 은혜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 순간에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너무나 불행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해석, 이걸 능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능력 가지고 해석하고 살아가면 좋고 좋고 좋은데 그 결론이, 그 결과가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맙니다. 우리 찬양팀이 참 오늘도 계시적인 찬양을 우리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다. 주님 따라간다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험하고 멀고 먼 길이고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길이 진리의 길로 참된 축복의 길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석합니다. 현실이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 좋은 걸 알지만 안 된다.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면 영원히 못 봐요. 지금 손해보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실을 딱 붙들면 어디서 오는지 신기한 힘이 내게 나타납니다. 신기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아는 곳에서, 이 사실을 합리화시켜서 해석하는 곳에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막힙니다. 가짜 은혜들만 득실합니다. 순간만 좋은 은혜, 감정적인 은혜만이 득실한 곳이 해석으로 합리화시키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딱 붙들고 나가면 현실이 어려운데 놀랍게 그 어려움을 초월하는 은혜가 내게 있고 어디서 오는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래요. 너희가 택하라. 내가 이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너희가 택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를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정말 잘 돌아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느냐, 사실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해석을 가지고 해석으로 합리화시켜서 따르느냐. 우리를 이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다. 여기서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을 놓을 때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놓을 때입니다. 대신에 해석을 붙들 때입니다.

남들은 막저 달려가고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이 해석이 적극 지진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옛날 그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소년처럼 골리앗 현실을 만날지 몰라요. 골리앗 현실이 내 삶에 나타난 거예요.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큰일 났구나. 어찌할꼬.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 그 유명한 큰 장수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금도 축복하고 지키고 계신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 하나님 하신 일보다도 급한 것이 믿어져요. 급한 것이 더 믿어집니다. 골리앗 문제입니다.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나 이것이 더 맞다. 하나님 말씀은 좋다. 그러나 다음이다. 이게 우선이다. 골리앗 문제 우선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조금만 떼서 보면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보며 볼수 있는데, 골리앗 문제에 탁 다가서니까 온통 눈을 가려버립니다. 마음을 다 가려버립니다. 할수 있는 것은 무서움밖에 없어요. 떠는 것밖에 없어요. 무서워 떨면서 좀 막아보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해석입니다. 해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한다, 우리를 지킨다 하셔도 이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것은 우리가 절망할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할 밖에 없다. 모든 백성이, 왕으로 백성들이 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그 해석의 사실을 팔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가 다 해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다. 그래도 말씀이다.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 형부터 모든 사람들이 저 죽으려고 정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실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와 해석을 따른 사람들의 결과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꾸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합리화시켜서 해석하고 살겠어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사실 붙들고 사시겠어요? 사실이 뭐지? 이러면 또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현실보다 더 사실이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 같지만 이 말씀은 현실보다 더 사실이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을 붙들고 해석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이 사실 진리를 붙들고 합리화를 끊어버리고 합리화를 뛰어넘고 붙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몸도 마음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 앞에 단서가 있었어요. 내 말을 가지고 나를 따를 때, 내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안다. 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사람은 합리화를 가지 않습니다. 합리화 때문에 내가 주님 따르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돼서 지금 아 맞다 이 말씀 좋다 주님이 맞다 하고 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머리로 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후 부어놓으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 영으로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합리화를 이기는 거죠. 모든 해석을 이기는 거죠.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멋진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들러 가는 사람들 봤습니다. 해석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 일주일 동안 회사 생활 애를 많이 먹어서 나는 좀 쉬어야 돼. 나는 좀 즐겨야 돼. 이것이 내 몸을 좋게 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어쩌면 어리석죠. 그 해석에 귀도 안 기울이고 그 해석을 듣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 하시는 일, 은장을 붙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대로 가세요. 여기까지만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세요. 나가셔서 저 문 밖에 나가셔서 합리화의 물결이 막 실용주의 물결이 막 엄청난 파도로 덮쳐올 때도 하나님 말씀 사실 진리를 딱 붙들면 하나님이 그 파도로 멋지게 서핑합니다. 서퍼가 되게 하십니다. 아, 이 서퍼 선수들은요 어디 가면 파도가 크게 오나 어디 가면 파도가 험하게 오나 그 찾아서 돈 들여서 외국까지 갑니다. 파도 치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서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실 진리를 딱 붙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서퍼가 되게 하십니다. 그 선수들에게는 조용한 바다가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삶은 모험이 있어서 감사하고 위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하지. 이 사실 붙들어야 돼요. 자꾸 합리화 붙들고 자꾸 해석 붙들면 안 돼요. 나 급하니까 이 일 해야 돼. 아 주일 예배는 다음에 또 더 되지. 내가 지금 이 일을 빨리 마쳐야 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마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마치지 못해요. 마치는 것도 은혜라야 마칩니다. 해석에 속지 마세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지만 해석을 붙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리석듯이 참 바보처럼 형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 언약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루시는 그 언약을 위해서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사실을 붙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에서 같은 신자가 있고 야곱 같은 신자가 있어요. 잠시 그 당시에는 에서가 신납니다. 남자답습니다. 강하고 높습니다. 부유합니다. 나는 이게 뭐지? 나는 너무너무 쫀쫀한 인생처럼 보여. 이럽니다. 이야 호연지기로 막 에서를 보니까 막 신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뽐을 내듯이 살아갑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못해요. 기가 팍팍 죽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 말씀, 언약, 하나님 하신 일을 딱 붙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주저함이 없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과 그 진리, 그 하나님 말씀 사실이 사람의 해석과 합리화로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진리의 우물을 파라.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파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0: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깐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청교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교회 신앙이 변질돼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 여기서 이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핍박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위험해도 바다를 건너 신대륙으로 가자. 목숨 걸고 오늘 중에 많이 죽었어요. 위험해도 가자. 진리를 지키고 말씀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갔어요. 그러지 못한 많은 대부분의 신자들, 거의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신자들은 뭐 대충 그렇게 살면 되지.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교회 시대의 모습을 보여질지라도 해석을 합니다. 괜찮다. 내가 괜찮으면 하나님 괜찮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 나름대로 여기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바보처럼 여기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목숨 아무도 담보해 주지 못하는 그 조건 가운데서 떠나갑니다. 이거 완전히 무모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무서움 속에도 자유한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을 진리를 붙든 사람과 해석과 합리화를 붙든 사람과의 차이 너무나 너무나 크게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밝혀지지만 이 땅에서도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분별하라고 오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청교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자. 위험해도 말씀이면 가자. 진리라면 가자.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면 가자라고 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자유를 부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분별을 잘 하셔서 해석을 따르지 않고 합리화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하시는 일, 여러분 생애에, 이 공동체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62-2479번, 054-262-2479번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한 번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보낸 초대의 글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때였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초조했습니다. 내가 뭐 싫어하는 과목이었고 공부도 안 했으니 못 치는 게 당연하지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답안지에 쓸 게 없었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과 비교가 됐고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 동안 불안했고 결과에는 낙담했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날마다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세상에 나간다면, 그리고 그 시험을 친다면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네, 청년들에게 이런 묵직한 이야기를 전하셨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흔들리면요. 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월십의 찬양이었고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곡 예수 십자가의 흘림피로써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말씀을 잘 모르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험 앞에서 늘 정답 몰라서 허둥대는, 불안해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내 마음에 좀 찔림이 있다 싶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프라노 최종원의 찬양 함께하고요.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찬양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시와 그림의 사랑하는 자여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몇 주 전 새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근처 버스 정류장에 딱 내리는데 그 순간 마음이 든든하셨대요. 이제부터 능력 있는 아버지가 생긴 거라고 하면서요. 오늘도 능력 있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첼로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브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멈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는 대학 두 군데에서 함께 공동으로 3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행복과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장기 프로젝트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인생에 그 성공과 행복에 어떤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그 사람의 어떤 학벌, 지능, 출신, 배경, 뭐 인종, 이 모든 조건들을 다 합쳐도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것에는 불과 15%밖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 요소, 그 85%의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성공과 행복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요소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태도.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 소극적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 하나의 차이가 인간의 그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된다는 거죠. 태도. 애티튜드라고 하는데 태도와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잘 나오셨습니다. 모든 분들 이 시간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이 중에 단 한 분도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좌절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주신 그 뜻대로 형통하시고 잘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어떤 엄마는 물론 많은 것을 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엄마는 많은 것을 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은 다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엄마가 그 자녀를 볼 때 자기는 잘 살고 아주 행복하게 복되게 살았는데 그 자녀 보고 야 나는 잘 살았으니 너는 좀 못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어딨겠습니까? 그 어느 엄마가 아주 고생하며 어렵게 살았다고 야 나도 어렵게 살았는데 너도 좀 어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라면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나누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그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야 너는 좀 고생하며 살아야지 야, 넌 좀 욕 좀 먹으면 살아라. 너 좀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보내는 인생이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명 한 명 이 땅에 보내시면서 창조하실 때에 누구든지 잘 되길 바라시고 형통하길 바라시고 복의 근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늘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웃의 축복을 나눠주라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창조 섭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성취하시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만남은 인생의 방황을 멈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의 방황을 멈춘다. 좋은 만남,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공허함과 우울함은 다 썰물처럼 쓸려가고 인생의 쓸데없는 집착과 허무함 다 이런 거 무슬리듯이 쓰러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 그 뜻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복을 받되 이웃과 나누도록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은 제가 읽고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 말씀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으셔서 모든 인생의 방황과 비극이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대대적으로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뭐 버스고 전광판이고 모든 광고에 도배된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언론사들이 그 광고 내용을 막 보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광고가 실렸냐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영국의 어느 무신론자가 자기의 모든 사비를 투자해서 온 광고판에 그걸 더 도배한 거예요. 막 버스, 막 다. 정확한 그 광고에 실린 문구가 뭐냐면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걸 이제 막 광고판, 버스판 다 광고를 실은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야,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어떻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냐? 괘씸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무슨 벌 주시는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을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벌을 내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니까 그 하나님이 없으니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무 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 같냐면 마치 고아가 누리는 그런 자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야, 너 맨날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나는 혼내는 사람 없지롱.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 고아 같은 그런 삶이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신이 없으니 즐겨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냐.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집착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이 좋은 만남, 하나님과 좋은 만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저를 한번 같이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천배도 좋으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만배 더 좋으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개념보다 천배, 만배 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짐작하고자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 만나고 싶어, 경험하고 싶어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 조금씩 더 알게 되시고 매일 더 깊이 알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좋으신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볼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려면 구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출신은 당시 유대에서 아주 비천하게 아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천대받는 지역의 출신이었고 당시 남존여비였기 때문에 아주 멸시받는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의 모든 비극, 공허함을 다 가진 사람, 또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친구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전에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또 인생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섯 번 이혼하고 이제 여섯 번째 만남,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 이제 이혼하신 분 다시 재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 어려운데 또 재혼을 했는데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정도 되면 아, 내가 남자인 골이 난다.

이혼해 난다. 더 이상 결혼하버려.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집착이 심했어. 어떻게든 내가 남자 하나 잡아서 잘 살고야 말겠다. 세 번째 또 결혼했는데 또 이혼하고, 또 결혼했는데 또 이혼하고, 그러기를 다섯 번 이혼했는데, 그러고도 또 어떻게든 한 남자 만나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 남자가 뭐 건달 같은 사람이었는지 결혼을 해주지도 않고 그냥 동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생의 모든 공허와 집착과 비극을 다 갖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뭐 잘나서 착해서 내가 그럴만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준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크셔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만나주신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이가 이렇게 껄끄럽게 만듭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보고 있어요. 아,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아,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우리가 그분 잘 섬겨야죠. 그분 잘 따라가야죠.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침 대단하죠.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일견 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된 스승, 성인.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스승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좋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남자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짜증이 나고 열이 나는 거. 아니 내가 말이야, 가족이 억지로 부탁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뭐 자꾸 나보고 예배 드리라는데, 뭐 자꾸 나보고 봉사하라, 나 뭐 자꾸 막 헌신하라 그러냐, 자꾸 뭘 나보고 더하라고 그러냐.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뭐 부족하다고 그러겠습니까? 미국에 이제 유명한 암 전문 의사 중에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실한 은혜를 주셔서 아주 열심히 암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아주 유명한 전문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치료받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암센터를 확장했는데 그런데도 다 감당이 안 돼서 새벽부터 밤까지 뭐 진료하느라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고. 근데 이분이 원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런 습관이 있던 분이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도저히 환자들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암센터를 확장했는데도 새벽부터 밤까지 진료하느라 제가 쉬지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새벽 예배를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제가 11조 잘 드리고 감사헌금 10배로 드리고 선교헌금 100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런 거.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 종수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큰 부자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뭘 달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뭐 부족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야, 너네가 예배를 드려야 내가 존귀함 받을 수 있지,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야, 너네가 찬송을 불러야 내 이름의 가치가 올라가지,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복음서에 심지어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로라도 내가 찬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신데 뭐하러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요구하시냐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선 찾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주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귀한 영적인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접근의 법칙.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접근이 힘이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이 망원경이나 도구를 사용하지요. 그러나 이 망원경이 없이도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잘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 물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돼요. 그러면 특별한 능력, 지식, 도구가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자세히 볼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젊은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해. 근데 사람들은 만나러 다니지 않아. 그러면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시도를 해야죠.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뭘 이렇게 자꾸 해야지. 누구에게라도 가까이 가야 뭐 뭐가 생기기라도 하지. 역사가 일어나지 만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10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통하여 은총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올 때 이런 능력을 갖추고 와야지, 이런 자격증 따고 와야지 그랬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죠. 야, 너 돈 이만큼 준비해서 와야지. 그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언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그저 가까이 와라.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배경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는 내게 오라. 값없이 와라.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실 때 조금만 더 목소리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실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조금 더 귀 기울여 정성을 들여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 한 발짝으로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깊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미 저 뒤에 늦게 앉아와서 뒤에 늦게 앉았는데요. 근데 저 목사랑 가까워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목사는 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목사는 사람에 불과해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어떨 때는 야곱을 요셉이라 그러고 베드로를 바울이라 그러고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한테 뭐 가까워질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근데 목사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목사랑 가까워지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라고, 주님과 가까워지라고 그렇게 나오라고. 왜냐?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 가까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라고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마음을 더 여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비본질적인 집착은 끊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여자 여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물기 있는 거, 뭐 잘 사는 거, 남자 만나 행복해지는 것, 뭐 이런 것만 생각했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과 함께 앉아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관심사가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보실래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여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그 자리,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23절과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장 세속적이었던 사람이, 남자를 다섯 번이나 가르치면서 가장 세속적으로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앉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의 관심이 가장 영적인 문제, 본질의 문제, 예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존경할 만한 분들, 믿음이 깊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깊으시냐? 저분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시냐? 어떻게 저분은 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냐? 어떻게 저분은 저 상황 속에서 저 깊은 믿음 소외며 살아가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우리와 종자가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믿음의 그 능력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나 걔나 별 차이가 없다. 우리나 그분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처럼 가장 세속적이었던 사람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머물수록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본질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83년에 미국의 루신다 볼드윈이라는 여사가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이란 나라에 여성 교육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당시 드렸던 헌금이 88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당시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를 해보면 한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헌금했더니 1886년에 미국의 최초 여성 선교사이신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 이 아시아의 조선으로 들어오시게 되셨습니다. 조선에 오셔서 서울 정동에 있는 아주 작은 셋방을 얻어 거기에서 이제 고아 여성 한 명을 데리고 교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 작은 그 사람의 헌신이었지만, 미약한 헌신이었지만 그 학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학교를 통해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 한국 최초의 여박사, 한국 최초의 여성 총장, 한국 최초의 여성 판사, 한국 최초의 여성 총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웬 학교 얘기냐? 드디어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후에 한 행동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쭉 내려가시면 28절입니다. 4장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0: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그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실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는 그게 우리 할 일이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보자고. 교회에 가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좋으신 분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 예수님과 너가 만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죠. 루신다 볼드윈 여사가 드린 그 헌신의 시작은 미약하였습니다. 겨우 88불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생겨낸 결과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헌신이 작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학예 순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여러 눈물과 여러 땀 흘림의 그 헌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주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연희교회 지역번호 054-285-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영광의 하나님 나라.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여덟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났죠. 결국 요한과 마리아는 갈라디아에 정착했지만 얼마 후 마리아가 죽고 요한은 그 지역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일곱 교회를 돕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사역을 적어 나갔고 그 말씀은 점점 더 멀리 전파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렇게 퍼지던 말씀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 아펠레스, 내가 그 사도를 찾기 전에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1: 폐하, 찾았습니다.
0: 그래서 그자가 예수라는 신을 믿는 이상한 신앙을 이제 버리겠다고 하더냐?
1: 죄송합니다, 폐하. 그자는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0: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똑같구나, 아펠레스. 그들은 로마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을 잡고 있으니 말이다. 설득을 해도 안 되더냐?
1: 예, 폐하. 그자는 힘없는 늙은이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항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0: 그자가 그 사도들 중 마지막 남은 자라 했느냐?
1: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0: 우리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런 늙은이를 살려둬서 뭐 하겠나? 사자 밥으로 던져줘라!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1: 저희가 벌써 그자를 사자 우리에 던졌는데.
0: 그래서 이미 죽었다고?
1: 아니 그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0: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
1: 사자들이 그자를 먹지도 해치지도 않는데 저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0: 그럼 다른 방법을 없애면 되잖아! 지금 그깟 이교도인 하나 못 죽여서 날 우습게 만들려는 건가? 당장 끓는 기름솥에 넣어!
1: 알겠습니다, 폐하. 당장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0: 다시는 그 요한이라는 자에 대한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 알겠나? 다시 그자의 이름이나 그자가 믿는 예수 얘기 꺼냈다간 네놈이 죽게 될 것이다! 알겠어?
2: 하지만 그들은 이 신실한 늙은 사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끓는 기름솥에 던졌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만 크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이 불쌍한 로마 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불이 더 강렬하게 타도록 한 뒤 다음 날엔 죽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떠났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요한은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범벅이 됐을진 모르지만 상한 곳은 전혀 없었죠. 아펠레스는 이 소식을 황제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요한을 조용히 배에 태워 반모라는 이름의 작은 섬으로 보냈죠.
3: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한테 하셨었지? 삭개오? 아니야. 그게... 니고데모. 그렇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어. 폴리캅이 있으면 좋겠군. 기억이 흐릿해지면 안 되는데 폴리캅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으련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0: 거룩하신 하나님, 들리십니까? 전 춥고 외롭습니다. 왜 제가 로마에서 죽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던 거지? 석 달? 아니야. 그것보단 오래됐는데. 3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맞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 어이, 거기 그만 중얼거리고 밥 먹게.
0: 저 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만 전 배가 안 고프네요.
1: 지금 며칠을 굶었는지 아나?
0: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 괜찮습니다.
1: 그럼 나중에라도 먹게. 여기 놓고 가지.
0: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 빨리 말하게. 바로 가야 하니까.
0: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 또 그 맨날 중얼거리는 그 얘긴가?
0: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0: 요한. 요한. 요한, 일어나서 이걸 먹으라.
1: 누구십니까?
0: 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려고 날 보내셨다. 어서 일어나라.
1: 누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까 교도관이 놓고 간 죽이 아직 있을까 모르겠네. 차갑고 아무 맛이 안 나는군. 그래도 뭐 음식은 음식이니까.

0: 요한. 요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1: 어딜 갑니까?
0: 말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라.
1: 아, 잠시만요. 당신은?
0: 미가엘이다.
1: 갑자기 무슨...
0: 똑바로 서서 눈을 감아라.

0: 이제 눈을 떠라 요한.
1: 여긴 어딥니까? 이런 색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 오, 공기.
0: 오. 요한, 지금 네가 보는 것은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1: 어떻게 이렇게, 뭐라 표현을 해야 할지. 황홀하고 아름답고 믿기지가 않는 광경입니다.
0: 이건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의 모습이다.
1: 맞아요. 순수하고 전혀 흠이 없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감히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따라와라, 요한. 네가 봐야 할 것이 더 있다.
1: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또 뭘...
0: 듣거라.
2: 요한.
1: 이 목소리는...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1: 예, 그 말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예수님 목소리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0: 목소리뿐이 아니다, 요한. 뒤를 돌아보거라.
1: 누구?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2: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0: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1: 일곱 금초대와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2: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0: 자, 일어나라, 요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 여기에 기록하라.
2: 뭘 기록해야 합니까?
1: 뭐가 보이느냐?
2: 저기 하늘에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1: 이제 보는 것을 기록하라.
0: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2: 예수님께서 지금...
1: 저 문을 향해 가라. 그리고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계속하라.

0: 저기 하늘에 보좌가 놓여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앉으신 분은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마치 비취옥 같습니다.
1: 또 뭐가 보이느냐?
0: 처음에 몰랐는데 그 보좌를 둘러싸고 24개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1: 장로들이다, 요한. 장로들 24명이 보좌에 앉아있다.
0: 네, 그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습니다.
1: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0: 보좌 주변에 네 마리의 동물들이, 무슨 동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사나워 보이는 동물들이 있는데 날개가 다 6개씩 있고 그 뭔가...
1: 들어보라.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0: 뭐라는 겁니까?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0: 저기 보세요. 장로들이 모두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0: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요한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끝없는 고난과 수고 끝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특권을 누렸으니 말이죠.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모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첫 편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고 말했죠. 하지만 요한은 보았고 우리도 언젠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8번째 시간 영광의 하나님 나라.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애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며칠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0: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근데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무슨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 아니어서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고통방송이 내 믿음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고통방송에 좀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0: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품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과제와 장애물 앞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분도 계시죠. 어떤 전문가는 감사가 뇌수술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뒤바꾸는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지 않아 보이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 감사의 실마리, 감사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한반도의 평화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이즈 커밍, 김영보입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이라는 원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삶의 모습은 가까운 동료와 이웃, 가족들과도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작은 모임들 속에서 작은 통일을 경험해 나가며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 남과 북의 하나됨을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은 관계와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부의 황혜리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0: 한동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연구하며 지도하시는 황혜리 교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또 통합이 돼야 될 텐데,
1: 네.
0: 사실 휴전선이라는 분단의 벽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0: 또 마음의 벽도 참 높고 두꺼운 것이 현실입니다.
1: 그렇죠.
0: 예, 우리 삶의 현장에 갈등과 분열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갈등의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새로운 시각을 배워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교수님, 먼저 우리 사회에 계층 갈등, 지역 감정, 또 세대 갈등이나 남녀 갈등, 갈등과 분열의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또 갈등과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이 다양성에 대해서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수 있는데, 이유는 뭐 우리가 오랜 세월 유교 문화에 젖어 있었고, 또 유교 문화는 이제 가정이나 사회가 좀 수직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본인 개인의 어떤 독창성 이나 개인의 생각들이 이렇게 쉽게 수용되지 못하는 이런 그 사회들이 오래 이제 그 지속되면서 좀 다양성이나 창의성이 약해진 그런 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나와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 또는
1: 그렇죠.
0: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을 그 다름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로 인해서 또 분열과 갈등 양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린 것 이상으로 다른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은데,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직적인 유교 사회라는 한 원인이 있겠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1: 네네. 조금 더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넓어지는데, 내가 위협을 느끼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조금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위험 요소로 인지가 되면서 이 공격을 해야 되는 요소가 되고 틀렸다고 지적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의 건강함? 이런 것들이 좀 수용의 폭을 넓게 하죠.
0: 여유가 있으면 폭이 넓어지는데, 불안도가 높아질수록 또 나와
1: 그렇죠.
0: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약해질 것이다.
1: 네, 위험하게 느낄 수 있죠.
0: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사회가
1: 네.
0: 그만큼 빠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식민지도 경험을 했고, 또 항상 대국의 이렇게 반도 국가로 정치적인 그 변화도 굉장히 많았고, 또 산업화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가족이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붕괴되고, 뭐, 나뉘고 이러는 것도 아주
0: 네.
1: 빠른 시간에 다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0: 민주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1: 그렇죠.
0: 진행됐고요.
1: 그렇죠. 그렇고, 또 분단의 문제도 계속 있었고, 그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요소들이 상당히 사회에 많았다고 볼수 있어요.
0: 그렇군요. 예전부터 우리에게 자부심으로 일컬어졌던 말 중에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서가 단일민족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라고도 볼수 있지 않나
1: 그렇죠.
0: 싶어요.
1: 네, 그렇죠. 우선 뭐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거가 참 감사한 점이고요.
0: 그렇죠.
1: 많은 그 문화의 그 공통성을 좀 나누고 있고 이런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경 사회,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경 문화라는 거는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같은 곳에서 평생을 살고, 또 이웃이나 이 일가 친척도 다 같은 사람들을 보고 평생 살아야 되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는 거의 농경 문화였고, 그러다 보면은 우더른의 말, 가족의 말, 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찬장에 뭐가 몇개 있는지까지 서로 다 아는 이런 형태의 문화였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질성, 또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너무 튀어나면 전체에 이렇게 융화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동질성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이런 사회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의 뿌리 깊은 배경이 되었던 유교 사회보다 더큰 배경으로
1: 농경
0: 예,
1: 문화.
0: 농경 문화의 유산이 또 자리
1: 네.
0: 잡을 수 있겠는데, 농경 문화는 빠르게 이동하는 유목 문화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수 있겠고,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또 들어오고 있고, 이제 뭐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예,
1: 그렇죠. 좀
0: 아쉽지만 옛말이
1: 쓰기가
0: 됐어요.
1: 네.
0: 이제는

0: 문화에 우리가 적응해야 될 때가 지났죠, 교수님.
1: 그렇죠.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다양한 문화가 우리 저변 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동조의 문제, 또 연합의 문제들이 조금 더, 심각한 마음으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문제들이 된것 같아요.
0: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1: 네.
0: 한국 사람들의 옷 입는 패션이나 또
1: 네.
0: 자동차 색깔 등이
1: 네.
0: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획일적이다.
1: 그렇죠.
0: 뭐 일리는 주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1: 우리가 이제 서구 문화와 비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런 동조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조 문화는 사람들하고 같아야 편안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외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방인 같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밑에 깔리면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그래서 외모도 비슷해지고, 뭐 차나 집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지고, 또 어떤 특정 직업을 다 같이 선호한다든가,
0: 예.
1: 그래야 좀 안전하게 느껴지고, 그거가 맞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멘탈
0: 네.
1: 세츠라고 그럴까요? 정신세계? 예, 그런 게 상당히 우리에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과
0: 네.
1: 비교를 해봤을 때.
0: 참 개성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주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1: 그렇죠.
0: 크다고도 느껴지는데
1: 그렇죠.
0: 우리 사회의 분열이나 갈등 양상을 볼 때요. 한 번씩 이 가족이나 형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충돌이나 갈등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후유증도 크게 남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심하고 더 크게 싸우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1: 우선 뭐 간단히 얘기하면 기대치가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 자식은 나한테 최소한 이래야지. 내 부모는 이래야 맞지. 이런 이제 기대치. 뭐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기대를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우선 기대하는 이 기대치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실망도 또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나 반목이 많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족은 쭉 계속해서 보는 지속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뭐 성인이 돼서 뭔가를 주장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존중이나 존엄의 이런 어떤 한 개인적인 성인의 관계보다는 그냥 부모님들이 같이 판단을 해버리고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를 느끼니까 또 반목을 하게 되고 반발을 하게 되고 기대치가 다르면서 서로 개인 간의 경계선이 굉장히 가족 간에는 약화될 수 있고 존중하는 경계선이 약화될 때 독립 개체라는 그 인정이 좀 부족할 때 갈등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리고 한번 갈등이 되면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0: 네.
1: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겠죠.
0: 갈등이 발생하기 더 쉬운 구조가 있고, 또 서로 깊이 아는 만큼 또 깊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게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 저희가 확대했을 때, 내전이라든가, 우리가 경험했던 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에 기인한다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1: 분단이나 내전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요인이 일단 첫 번째 많겠죠. 그래서 물론 다름인데 그 다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름이 많이 위험하게 느껴질 때 심하게 반응을 하고 대립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기득권이나 나의 이익, 개인의 이익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면 또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일의 문제, 통합의 문제,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들 밑에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 자체의 어려움을 보는 시각, 또 그거를 접하는 이런 심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교회, 가정 등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통합과 통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또먼 훗날 우리가 더큰 범위의 통일과 통합도 이루어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인드, 어떤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1: 네. 우선 우리의 모든 진리와 지혜는 역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다름을 창조하셨는데, 다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놀라운 섭리이자 또그 안에 굉장히 그 진선미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꽃도 다 다르게, 나무도 다 다르게, 또 사람도 다 다르게 이렇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면 우리가 좀 훨씬 더이 다름에 대해서 또 연합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각 지체가 또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함께 지어져 가고, 그래서 각자 다름이 다 모여서 훨씬 더 멋진 그 통합체를 만들어 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양은 다 다르고 특색은 다르지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굉장히 우리에게 화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 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수용하는 마음에서 나와 다름을 바라보고 함께 좋은 점들을 모아서 연합해 가면 조금 더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런 연합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 혼자 잘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남도 함께 잘 살아야 결국 나도 잘 살게 되는 이 원리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공익이라는 의미 함께 잘 산다는 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손해 같지만 결국 이웃을 사랑할 때다 함께 잘 살게 되고 공익이라는 어떤 그 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도 내 자녀도 잘 살게 되고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0: 내가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1: 네,
0: 그런 말도
1: 정말
0: 생각이 나는데요.
1: 그렇죠.
0: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존엄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기반 위에서 또 하나님이 다양성 속에서 어우러지는 통일성을 추구하신다라는 예,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도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더
1: 그렇죠.
0: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들 가운데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 또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교수님께서는 복음 통일에 대해서 남과 북의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소망하실런지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시죠.
1: 결국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성경 말씀이 아마 제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 같고요. 남한, 북한, 나라 이런 경계를 떠나서 우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에 대한 존엄, 존중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 우리가 또 함께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가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남한, 북한의 통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로 풀어가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남과 북의 차이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이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서로 다른 취약점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국토 전체라는 이그 어떤 면에서 봐도 북한이 가진 어떤 자원이나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을 합치면 좋은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더 도움이 되는 이런 나라로 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개인의 이익이나 당장 눈앞의 위험성보다는 이런 마음들로 조금씩 통일을 준비해 가면 또 어느 날에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0: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다름을 더큰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환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네요. 네.
1: 하나님 안에서 조금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바라보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0: 예.
1: 너무 걱정하지 말고

0: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이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면 조금 더 행복한 통일이 오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큰 은혜와 평안을
0: 네.
1: 허락하신 거니까요.
0: 네,
1: 네.
0: 그렇죠. 전쟁이 없는 통일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자,
0: 네.
1: 지금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연구하며 지도하시는 황혜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2: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며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북한에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땅에 눈물 흘리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암흑 속에 있지만 북한을 품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정말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과 북한의 통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통일되길 바랍니다.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원래부터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통일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 축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인종과 지역,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이 축구라는 매개체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체제와 이념, 그리고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북한과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와 경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공감대가 늘어가며 서로의 마음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배려와 존중이 흘러갈 것입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혜린이었습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동노회 장로중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건천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51-8004 건천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

특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유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슬픔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국에는 슬픔의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이 나무로 옵니다. 자, 이제 너의 슬픔의 옷, 고통의 옷을 벗어 이 나무에 걸쳐놓아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슬픔의 옷을 훌훌 벗어 던집니다. 천사는 그를 데리고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옷을 하나 가져가거라. 그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슬픔의 옷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이 벗어놓은 옷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슬픔이 가장 커 보이나요? 나의 삶의 무게가 가장 힘겨워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강중현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원웨이 싱어즈가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당신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불안감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편히 쉬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깨닫고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육체가 재충전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깊은 쉼을 얻을 수 있다. 몸이 지치고 영혼이 불안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나를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생기는 회복된 마음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전에 들으신 찬양은 동방현주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국립합창단의 기쁜 소리 들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유지연님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 찬송 성자의 귀한 몸,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세상 어디에 있어도 슬픈 사람은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워요. 영화 카모메 식당 중에 대사인데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날씨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날씨는 우리의 선택에 있죠. 슬픔과 외로움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슬프고 외롭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어도 기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즐거운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성남교회 이창교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품 안에 사는 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주인공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죠. 부부를 맺고 또 부부가 함께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이 세 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정보다도 더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곳이 딱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오늘 바울은 그 이상의 믿음도 그 이상의 사랑도 평안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바로 그곳, 그것은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쟁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기에도 제가 개구쟁이였을 것 같습니까? 네. 상당히 개구쟁이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이 전방에 계시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나오시면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 시절은 좀 군사정권 시절이라 이 군인들이 파워가 아주 셌어요. 아버지가 휴가 나오실 때면은 집차를 탁 타고 오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자동차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집차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권총을 차고 오셨어요. 선글라스를 탁 끼고 그 아버지가 오시는 날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혼날까 봐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를 설레이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권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차고 오신 권총을 어디다 놔두셨느냐면 다락방에다가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락방이 제 방하고 통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 권총이 탐이

가지고 제 방에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의 권총을 만져보는 거죠. 뭐 실탄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권총을 만져보는 거 그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나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권총을 감추고 놀이터로 나가서 이 친구들을 다 불러냈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권총을 자랑하면서 막 빵빵빵 하고 놀고 있는데 어른 중에 누가 그걸 봤는지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경찰서에 제가 붙잡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연락이 간 거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경찰서를 쫓아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경찰서에 끌려갔으니 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사색이 돼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엄마 하고 외치면서 엄마의 치맛자락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치맛자락으로 숨어만 들어가면 내가 살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맞아 죽게 생겼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제 아버지한테 맞아 죽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따뜻한 음성으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요즘 같았으면 저희 아버지 붙잡혀 들어갔을 겁니다. 그 시절이오니까 용납이 됐죠. 그래도 여러분,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그 시간, 어머니의 치마폭은 저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멀리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다? 야, 어딜 가봐도 집이 천국이다. 야, 어딜 가봐도 집이 제일 좋다. 내 집이 최고다. 그런 얘기 하죠? 아닙니까? 별로 집들을 안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네. 내 집이 최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여보, 제발 좀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우리가 보고 온 것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돈 들여서 그 멀리까지 가서 그다 보고 왔는데, 거기 가서는 야, 좋다, 좋다 그러면서 봐놓고서는 집에 와가지고는 야, 내 집이 최고다. 근데 여러분, 뭐 예의고 뭐고 다 떠나서 사실 내 집이 천국 아닙니까? 내 집이 제일 평안하고 제일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품이 됐든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됐든 나의 편안한 스윗홈이 되었든 아무리 따뜻하고 평안할지라도 어찌 그것을 예수님의 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 대신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한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 주님의 크신 편팔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는 한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말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서도 또 한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못 믿어요. 성경도 믿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그 언약의 축복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내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About Jesus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니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는데 그들은 그저 한낱 장막 치는 일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볼로만큼이나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볼로가 전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모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는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뭐하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성경 박사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길래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잘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구나 하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곳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그 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다른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

아니다. 예수뿐만이 아니라 부처를 통해서도 마음에서 통해서도 세상에 있는 다른 고등 종교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 결국에 만나는 것은 구원의 정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아주 멋있게 보이죠. 그래 너희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이야기해.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너무 편협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 간의 대화도 좀 하라고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그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없는 분이구나. 성령이 계시지 않은 분이구나. 결국은 여러분 감리교단에서 이분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사람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성령님 덕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린 성령님 덕분에 이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오늘 우리, 예전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죄에 매여서 살았던 내 모습, 구원받지 못하고 죄에게 종노릇 타면서 살았던 그 시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지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성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한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 가운데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내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이 제사 제물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뭐 한두 가지 짓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죄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뭐 내일은 죄 안 짓고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뭐 양을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짐승을 드려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부자들에게도 이건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속

0: 축제 제사를 드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나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는데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 지을 때마다 이와 같이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엄청난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애시당초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언제까지나 내가 늘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어. 그럴 바에는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그래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 한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받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 살았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았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을 때, 이 죄에 매여서 죄에게 종노로 타며 살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죄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오늘 이 육체의 이 모습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여기 한두 가지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한 율법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것,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의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내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예전엔 그냥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꺼이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가능성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랑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겨울에 옷을 막 겹겹이 입고 추운 겨울에 막 옷깃을 세우고 달달달달 떠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해와 바람이 서로 내기를 했어요. 야,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기는지 한번 보자. 바람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막 거센 바람을 불어. 바람을 거세게 불면 힘에 겨워서 결국은 옷이 벗겨지지 않겠나. 바람을 막 세차게. 근데 여러분, 바람이 세차지면 세차질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옷깃을 여미고 옷을 더 단단히 붙들고 있겠죠. 결국 못 벗겼어요. 이번에는 해가 아주 뜨거운 햇살을 막 내리쬐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더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꺼풀 한꺼풀 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바람이 아닙니다. 강력한 바람이 아니에요. 율법과 같이 강력한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따뜻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 어떤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도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성령님 덕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갖고 이제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가 기뻐하는 일을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전 같으면 그 일이 힘들 수 있어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옳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나의 의지가 옳은 길을 가고자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의 굳어있는 마음도 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심령들이, 하나님께 등돌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com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요즘 햇살은 모든 것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걸어가다 보면 제 등까지 잊게 하고 있네요. 아우, 뜨거워. 날이 더워지니까 힘이 더 빠지고 기운이 없고 그러네. 그럴 줄 알고 힘을 낼 수밖에 없는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68편 35절 말씀.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찬양할 이유 확실히 아셨죠? 그렇다면 마커스의 새 힘 얻으리 힘차게 찬양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0: 되신 주. 할렐루야.
1: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아들을 보면서 더 느꼈어요. 머리를 길러서 파마를 해야겠다는 목표 아래에 정말 열심히 인내하면서 머리카락을 길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예약한 날에 떨리는 심정으로 미용실에 갔죠. 이제 오데오 가르마로 우리 아들은 테리우스가 되겠구나. 가운을 입는 순간 미용사님 당황하시며 머리가 왜 이래요? 윗머리가 다 상했고 끊어지는데요? 이 상태로는 파마 못해요. 이건 열로 인한 상함인데. 학생, 평소에 드라이기로 머리를 어떻게 말려요? 알고 보니 가장 강한 열로 구글 데우듯 한참을 말렸더군요. 저런. 그리하여 급 짧은 머리로 돌아가면서 아들은 한동안 마음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제는요, 머리에 에센스도 바르고 머리카락도 안상하게 잘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서 다짐하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 싸우고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 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렇게 살 때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영적 충전의 습관을 아름답게 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신아 콰이어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떤 날은 몸이 아파서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마음이 아파서 힘들 때가 있고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너무 무리한 탓인지 이번 주 중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기운도 없고 뭘 먹어도 받지도 않고 누워만 있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수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민이 많았죠. 수업하러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취소할까? 고민만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런지 시간은 흘렀고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수업 시간에 가장 조용했던 어떤 아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1등이에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1등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없던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천사구나. 말씀을 보면요,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혼자인 것 같고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감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 들으셨습니다.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0: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와 큰 함성을 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 한웅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마커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으셨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죠. 저도 여자네요. 여보 힘들지? 인내하자. 좀만 참아. 인생은 짧아요. 그래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예. 여자뿐 아니라 모두의 마음은 갈대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어느 날 많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느꼈는지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마음은 좌우로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주만 바라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중심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중심축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 살 동안 흔들림 없이 주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걸어갈 때 가장 스윗함을 느낄 때는 찻길 쪽으로 걷고 있는 나를 한 손으로 밀면서 이쪽은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걸어. 어머나 어떡하니.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변함없길 바래요. 제발요. 나를 지켜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을 받는 순간 평생지기가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 마음 오늘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는 소중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유나나 장로입니다. 안도현 시인님의 내 손과 발로 무엇을 할까 읽어드릴게요. 새끼밥 굽지 않고 나 혼자 등 따뜻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붕에 비 안 새고 바람 들이치지 않는다고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습니다. 내가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 작은 벌레와 풀잎이 발밑에서 죽어갑니다. 남의 허물을 일일이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아당기던 손아귀와 남의 얼굴을 함부로 치던 주먹을 이제는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우주가 따뜻해집니다. 내 손을 이제는 행복하게 써야 할 때입니다. 내 발을 평화롭게 써야 할 때입니다. 참 좋은 시죠. 다음 주 6.25 전쟁일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6월이 되면 제가 현충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픈 역사가 저절로 기억되죠. 바로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아직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던 시간 우리 한반도에는 갑작스런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 무너져 내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쟁은 단순히 총과 미사일과 탱크의 이야기가 아니죠. 전쟁은 사람의 삶을 흔드는 일이죠. 어떤 아이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고, 어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을 기다리기도 했고요.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던 가족이 오늘은 서로의 생사조차 알수 없게 만들게 되는 것, 그것이 전쟁이죠. 당시 서울 거리에는 피난길에 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해요.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걷는 형제들, 그리고 살아만 있자라는 마음 하나로 남쪽을 향해 걷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거창한 꿈이 아니라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가족이 살아남기를. 전쟁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 안에 있는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기도 하죠. 어떤 참전용사는 훗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전쟁터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전쟁의 슬픔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도 사람들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평범한 일상을 다시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는 평화는 누군가가 간절히 바랬던 꿈이었던 것이죠. 6.25 전쟁은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 이산가족의 아픔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단의 현실. 특히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정말 먹먹해지죠. 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까? 내 동생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한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세대가 바뀌어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이 계시지도 않죠. 전쟁은 끝났지만 그리움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학교를 세우고, 다시 시장을 열고,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만들었던 우리의 선조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눈물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아줬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존재하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미워하기보다는 품으려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이런 마음들이 평화를 지켜내는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아요. 진정한 힘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데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6월의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정말 정말 6.25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전쟁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 오늘 하루라도 전쟁을 겪어둔 세대의 눈물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평범한 하루, 또 따뜻한 식탁, 웃을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많은 사람 하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죠. 저도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타고난 성향 자체가 수다스럽고 외향적인 분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분위기 메이커다, 또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유쾌하고 즐겁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저도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좋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자체로 꼬투리를 잡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무언가 심각한 주제로 들어가거나 남의 감정에 이야기를 할 때도 너무 장황하게 많은 말을 통해서 내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을 보는데요. 이런 분들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더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 같이 작업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기 어려워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속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감정에 닿지 못하게 하고 장황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죠. 제 내담자 중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네, 아는 것이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각색한 거라는 건다 알고 계시죠? 이분은 상담을 하는 중간에도 사실 상담을 1시간 할때 4, 50분 정도는 스스로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물론 상담자는 듣는 사람이지만 질문할 틈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마음을 나눌 틈도 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맨 처음 몇 주간은 그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조리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경청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그분을 이해하기만으로 끝나는 아주 아쉬운 시간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분의 감정을 다가가기 어려운 전략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구조적으로 상담을 조정하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저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는데 이야기를 끝난 후에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지세요? 또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때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런 감정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사실 나는 슬픈 사람이에요. 또는 나는 내가 불쌍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참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고백하는 것이 어렵고 슬퍼서 아주 장황하게 방어 기제로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는 것을 썼던 것이었던 거죠. 참 슬프죠. 이렇게 말이 많은 것, 나를 숨기기 위해 말이 많은 것은 자기 자신도 고갈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도 상당히 힘들게 만듭니다. 아,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딱 드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어떤 이야기를 증명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집에 가면 힘들어서 쓰러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이 방송을 들으셨으니 나의 말의 스타일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재미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건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내 감정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혹은 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천천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일은 더 건강하고 즐거운 말, 적당한 말,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꿈을 위해, 또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각자 묵묵히 오늘을 견디며 살아냈을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친 밤에도 슬퍼하는 밤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눈물의 시간을 지나 희망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 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문제를 안고 걷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에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참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서 선생님은 봉사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았는데 늘뭐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막 붕에 또 찬양 인도도 하다 보니까 뭐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앞으로 봉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봉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공부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하든 말든 그냥 그렇게 저는 가지 않고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또 그때 당시 제가 사귀는 여성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신학 안 가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어쨌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 나이 30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요, 제가 신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안 하면 안 되도록 완전히 코너를 몰아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대학교라는 그것도 신학대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단 제가 공부 못하는 것, 이건 하나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게 공부할 마음도 안 주셨고, 환경도, 그리고 공부할 머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학 가면 뭐든지 좀 서술형으로 길게 답을 써야 된다고 하니 제게 암기 잘할 수 있는 암기력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암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저도 놀라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게 아닌데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잘 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딱 치는 처음에 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문제가요, 서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뭐, 교회사, 역사서, 여러분, 사지선단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 해보세요. 헬렐레, 히블히블,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단답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하나님께 정말 초등학생 같은 제가

기도를 처음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혹시 찍어야 될 문제만 있으면 제가 찍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했는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학점을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설마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학점을 잘 받았어요. 어쨌든 이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을 잘 칠 때도 있고 못 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시험을 망쳐도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살짜리 신학생과 30살짜리 신학생이 대결하면요, 뭐 그냥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쳐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단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갔는데, 이것이 이후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정말 피하고 싶은 무거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사탄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용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가운데 매여 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면, 이야기하다 보면요, 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들의 내용이 뭐냐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핑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논조이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 이 문제만 풀리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평생 문제만 풀다가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풀리면,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잘 가고 졸업하고 취업을 잘하게 되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제 남편, 이 인간이 정신만 차리면 제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인간은 평생 정신 안 차려요. 우리가 결혼할 때 다들 뭐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일평생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정말 장가만 가면 소원이 없겠으면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정말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제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오, 잘 됐네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며느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런 겁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 인생에 정말 평안함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뒤에서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뭐냐면, 문제를 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어떤 일을,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더 힘있게 더 많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무려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사역을 멈췄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제 가시를 끌어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문제를 안고 이 아픔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문제에 매여 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품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순종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저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어서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대 그 문제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따라가지 말고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때 그 앞에서 해결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요,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상황과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던 제사장 바스루라는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를 잡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그 당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예언했습니까?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예언입니다. 남유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왕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이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스훌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 바스울의 이름을 이 뜻이 평화와 자유의 이름의 뜻인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이라는 뜻은 이 마골미 사비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바꿔줍니다. 바스울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언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향해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던 이 바스울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잡아서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성전 2층에 올라가서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목에 고랑을 채워서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여러분 좋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모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엘리의 후손입니다. 아비가달의 계열입니다. 솔로몬 즉위 시에 이 아비가달 계열과 사도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계열에 의해서 아비아달 계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하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여러분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후손이 지금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남 유다에게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자기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두지 않고 싶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교에 기독교 비율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요, 10% 조금 넘지만 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밝힐 수 있는 용기나 담대함을 여러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직장을 들어갈 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반드시 회식 자리 가지 않고 누가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상황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인생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붙잡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레미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불처럼 뜨겁게 타올라서 도저히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답답해서 살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그 오해는 더 커집니다.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인생 앞에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염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하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목사님은 문제가 없어 보여서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고민과 고난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신기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놀란 특징이 뭐냐면 사건의 해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내 문제에 대한 해석과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 삶에 대한 문제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오면요,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만 보면 은혜가 됩니다. 시작. 당신만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얼굴을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목사님이 인사라고 해서 인사는 하는데 이미 영혼은 갇힐 상태입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게 그냥 시온의 대로를 걸어오는 것 같고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천국과 같은 그런 걸음이 될 건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앞모습만 봐도 예쁘고, 뒷모습만 봐도 예쁘고,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예쁘고, 그냥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오히려 미워했던 나 자신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복음 전하기 싫다고 그렇게 투정 부리던 예레미야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더니 영적인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누가 봐도 귀가 막히고 자존심 바닥치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온 문제를 보고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그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최고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저 눈으로 읽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인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앞서 일하는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붙들어 가는구나. 그런 구체적인 고백과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

0: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길 끝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더워졌지요. 지금은 6월인데 7월, 8월처럼 날씨가 무척 더워요. 본격적으로 여름 무더위가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름 나는 방법이 있나요?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또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위를 잘 이겨낼 지혜와 건강을 분명 주실 거예요. 더위를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여름 무더위를 우리 이겨내봐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2학년 친구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가져왔어요. 2545번님의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홍천에 사는 2학년 전교생이 7명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서호입니다. 지금 할아버지의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방송을 듣고 사연을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저도 그래서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와, 여러분 정말 멋진 사연이지요. 초등학교 2학년인 연서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는 전교생이 7명뿐이래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서로를 더 잘 알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서호 어린이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니 정말 멋진 어린이이지요. 연서호 어린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연서호 어린이의 기도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모든 기도도 모두 다 기쁘게 받으세요. 또 찬양에서는 어디든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얘기를 기뻐하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요. 등교길, 하교길,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들으신답니다. 연서월이니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사연을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켄 프레이즈의 기도, 파이디온 선교회의 기도는입니다.

0: 성향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은 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겠나요? 나는 지진이 난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대부분의 죄수들은 불평하고 화를 내는데 그날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상한 죄수들이 불평하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졸고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며 여기저기서 무거운 쇠문들이 열리는 소리와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어요. 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지켜야 했던 죄수들이 분명 도망을 쳤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만약 죄수가 도망쳤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그날은 나의 삶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된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2: 이제 다 망했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이제 난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해.
0: 이렇게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으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감옥에 갇힌 죄인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거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거친 죄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거칠게 죄인들을 다뤘을 거고,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죄인들을 향해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 나에게서 친절함은 기대하지도 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간수가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에 대해 똑같이 거칠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며 친구로 사귀려 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쁘다는 말을 듣는 어린이, 거칠고 불친절한 아이뿐만 아니라 착해 보이고 친절한 어린이도 죄인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저 아이는 나쁜 아이야, 거친 아이야, 결코 친구로 사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어린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말이지요.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너도 나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어요.

0: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찬양할 때 땅이 흔들렸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를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죄수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심한 매질로 온몸이 아팠을 테고 심한 고통이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그들을 묶었던 사슬과 착고가 풀어졌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 할 때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선함도 자비도 없었을 간수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며 그의 귀한 생명을 보존하게 했어요. 간수는 그의 굳고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과 신뢰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은 바울과 신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이후 간수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친절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거칠고 말썽꾸러기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죽게 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바울과 실라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간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 키즈벤처의 기적 속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지혜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제사장적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한량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보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선민의 목적은 봉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봉사라는 것이죠. 이 봉사와 섬김은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여줄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

0: 너희가 내게 대하여,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열방을 섬기는 것,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르심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가? 이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영적 제사장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복음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시작.
2: 한량없는 은혜.
0: 예,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길 때 비로소 예수님만 자랑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택하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사 택하사, 28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선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을 선택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이왕이면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10명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한 명을 선택을 하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실까요?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
0: 아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가장 탁월한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면 가장 멋진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을 불러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를 따라서, 다른 말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소위 말해 학벌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헬라 철학에 탁월한 지성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0: 그리고 능한 자는 정치인들처럼 권세가 있는 자라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것도 아니라면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벌 좋은 사람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그 당시에는 귀족 출신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아요, 적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와 가까웠기 때문에 학문이 발달했죠.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 그들은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신 성분이 좋은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불렀다면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이 넘쳐나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서민들이나 유대인, 그리고 천대받는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0: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심사숙고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다른 고린도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철학이 능통한 것도 아니죠. 로마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인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불러주셨는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는 자격이 없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도 탁월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 성품이 못됐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고 있죠.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없는, 어떻게 바라보면 자격 없는 나를 한량 없는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날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저거 봐, 노예 아니야, 노예. 노예보다는 평민인 내가 훨씬 더 낫지. 아이고 저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인 내가 훨씬 더 낫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보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부르셨죠. 학벌이 좋아서 부른 것 아닙니다. 가문이 좋아서, 지위가 좋아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탁월한 존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존재라는 말입니까? 탁월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내가 미련하고

0: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출신인 손봉호 박사님, 한국의 석학이죠.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문이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존재, 죄인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0: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죠.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크신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하면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었는데 자기가 받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막 자랑을 하죠. 그러면서 은사가 없는 그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막 판단합니다. 아이고, 직분자면 뭐해,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형제를 판단합니다. 교회를 비판하죠. 지적하죠. 심지어 누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아, 사도 바울? 아이, 약해 약해. 말이 시원찮아. 저래 갖고 뭔 목회를 할 수 있겠어? 헬라 철학 조금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면서 짓거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멸시하며 분쟁했습니다. 너는 유대인, 나는 헬라인.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존재가 딱 하나가 있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거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날 부르신 하나님의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뒤집어서 말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날 자격 없는 날 불러주신 그 크신 사랑에 푹 잠기셔야지만 예수님만 자랑하는 영적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교리 문답 88문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볼 때 화면을 보시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1: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0: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 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1: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에 성공하셔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으셔야 됩니까?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셔야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날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웬만큼 신앙생활 하면요, 인이 박히도록 수백, 아니 수만 번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다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새롭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감동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푹 잠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하늘입니다. 똑같은 하늘이에요. 아침에 똑같이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마다 해 뜨는 걸 바라볼 때 가슴이 그 다릅니까? 똑같은데 다릅니다. 그 감동이 다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감동이 다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데 예배 때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 푹 잠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아무 육체도, 다른 말로 육체를 가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뭐라 말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1: 아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좀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지.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죠. 아, 내가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선택해 주셨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뒤덮기에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말로 겸손하셔야 되죠. 법.

0: 못하게 굳어 있는 나의 목을 꺾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수가 있죠.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0: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기 성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하게 세워서 내가 낸데 내가 없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있으니까 이 아주, 절대 그런 마음도 품으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처럼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슴을 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 내 다 아는 말씀이다, 내 들어본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마른 심령으로 기도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눈물을 주십니다. 찬양을 할 때도 간절한 심령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은혜를 주시죠. 근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설교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내 마음이 교만하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목마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해 있으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립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영적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0: 예, 말씀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엔 크리스토 예수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 안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옷을 입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되죠. 성도님 여러분, 옷을 입고 계시면 내 속살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옷이 내 몸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옷이 보이게 되죠. 이것처럼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면 내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30절 후반절을 한번 직역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30절 후반절에 세 가지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이 되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0: 그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 죽을 인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주셨단 말입니까? 가리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뭐만 드러나죠? 의로움만 드러나게 됩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드러나는가?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는가? 거룩한 무리 성도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31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과 같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예. 예수님만 자랑해.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격으로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기에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예수님만 자랑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푹 잠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적이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하지만 밑이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0: 알았습니다.
1: 결국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우물 바닥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청나게 큰 금덩이였습니다. 신하는 곧장 임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2: 임금님, 용서하세요.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1: 그러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오. 라고 말이자. 임금은 신하의 충성스러움을 시험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기억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 평생 사과나무를 심으러 다녔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 다 자랄지도 모르는 나무에 평생을 바치는 그를 보며 참 무모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 훗날 이 거친 땅이 푸른 과수원이 되어 많은 이들을 먹이게 될 날을 확신하며 묵묵하게 씨앗을 매일 심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후 그가 땀 흘려 걸어간 자리는 참 신기하게도 수만 그루의 사과나무 숲을 이뤄 수많은 이웃을 살리는 기적의 땅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묵묵하게 삶을 심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팍팍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씨앗을 묵묵하게 심어보는 시작이 되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은 험하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힘써 기도하면 큰 권능을 얻고 또 승리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안산시립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 이 세상 험하고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편곡된 찬송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 대속한 주 요단 스튜디오 콰이어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마지막 곡은 영어 찬송 디스커버리 싱어즈가 부르는 아카펠라 곡으로 함께 할게요.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씨앗의 엄청난 생명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이 글을 통해서 생명 씨앗인 말씀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은 씨앗 그 자체가 됩니다. 앞서 만났던 수박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는데요.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그 그릇은 열려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많은 소낙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릇이 닫혀 있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열린 마음이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네 삶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이사야 58장 10절. 염려가 삶의 어두운 그늘이 되고 있다면 자신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십시오.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푸드마켓을 찾아가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의 일손을 거들거나 자동차가 없는 사람을 교회까지 태워주거나 가난한 어린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늘진 삶이 하나님 아들의 빛으로 밝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이 듣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증언은 없습니다. 주님, 근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눈을 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이 되고 제 삶을 밝히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전투가 끝났을 때 지휘관은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말이죠. 그러자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말했습니다. 어느 장교는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장교들은 이 군인, 저 군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한시 한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그 전장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잘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조건 예스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현재 21년째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외과 의사 이재훈 선교사입니다.
0: 네, 의료 선교사세요. 마다가스카르.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그 큰 아프리카 대륙에 어디에 있습니까?
1: 네, 마다가스카르 이름이 되게 이쁘잖아요. 마다가스카르 대륙의 남동쪽에 인도양에 있는 커다란 섬나라고요. 우리나라 남한의 한 6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0: 아프리카 대륙 안

0: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남동쪽에 있는 커다란 섬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마치 뭐 한반도 옆에 있는 커다란 섬 제주도처럼.
1: 네, 맞습니다.
0: 네. 풍경이 아름답겠어요.
1: 그렇습니다. 한 8천만 년 정도가 무인도로 있어서 지구의 태고적 아름다움이 잘 간직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0: 관광객이 많이 가겠네요.
1: 요즘에 신혼여행도 많이 오고 인기가 좋습니다.
0: 자,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신데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1: 지금 한 3,300만 정도 되고요.
0: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저는 처음에 그 마다가스카르에 갔을 때 마다가스카르가 의사가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먼저 의사들을 찾아가기도 되게 어렵고 마다가스카르 병원들이 진료할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기구도 없어서 환자를 찾아가는 이동 진료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0: 네.
1: 이것도 너무 끝이 없다. 그래서 주로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현지 의사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 의사를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 의료 시스템을 좀 개발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마치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병원을 만들고 또 학교를 세웠듯이 그렇게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계시네요. 바쁘시겠어요, 선교사님?
1: 네, 그렇습니다. 일이 끊임이 없습니다. 예.
0: 작년에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떠나실 때가 되어 가나요?
1: 네, 이제 다음 달에 출국 예정입니다.
0: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지 선정이 참 중요한데요. 왜 아프리카, 왜 마다가스카르로 결정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1: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라는 결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의사가 필요한 나라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 오지 선교회와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마다가스카르가 의사가 가장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질병을 생각할 때 우리처럼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병 원인이 그런 거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타부 이런 것 때문에 타부를 어기면 그거에 대한 벌로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저주를 풀어야 되는 네네.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당한테 치료를 받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미신과 저주에 의해서 네. 지배를 받고 있네요.
1: 네. 과학적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병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현대 과학적인 치료가 많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군요.
1: 네. 의사를 모르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무당만 환자를 치료하니까 저희를 외국에서 온 무당이라고 이렇게 했고
0: 네.
1: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랑 그 환자를 치료하는 영역이 겹치니까 경쟁자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쪽 무당하고는 다르게 이제 현대 의약품도 사용하고 마취제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 무당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0: 결과물도 좋고.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여서 무당들의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위협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도 되고 때로는 무당들과 이제 협력 관계도 잘 맺어지게 돼서 저희들이 무당을 일종의 그 파트너로 삼아서 현지인들에게 이제 좀 그 약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하고 무당들 중에는 크리스찬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대단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외과 전문이신데 그곳의 환자들은 주로 어디가 주로 많이 아프신가요?
1: 의사도 없고 특별히 외과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질병이 너무 깊어지고 방치되어서 심각해진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0: 면 보통 흔한 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거대해진다든지 그러니까 탈장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뭐 10분에서 30분 수술하면 되는 탈장이 너무 수박만큼 커진다든지
1: 손을 못 쓰는 상태가 되니까
0: 염증이 그냥 간단히 물로 씻어만 줘도 나을 염증이 정말 너무 깊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 너무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암도 초기에 진단하면 부분 절제만 해도 되는 것들이 몸에 너무 퍼져서 늦게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0: 한 사람이라도 그 더 만나야 되겠다 하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한 두세 시간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두세 시간 수술하니까 이 질병에서 해방되는데 내가 두세 시간만 고생하면 이 사람이 평생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세 시간만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면 이 사람은 평생 자유로워진다. 이걸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러 다니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이고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허락해 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예수님께 맡기면 될 것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무겁게 짓눌려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분들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만남들 많으시죠?
0: 네, 맞습니다.
1: 방송 가족들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0: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방광이 두 개 있었던 환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광이 두 개 있었던 환자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방광이 두 개였었는데 방광 하나가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가는 길이 없었던 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뱃속에 커다란 물주머니가 있었던 환자인데 40살이 넘도록 그 커다란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자였거든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물주머니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치료해 줄 환자가 없었다.
1: 의사가 없었다.
0: 네. 베데스다 목과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뭐 그런 분.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한 40대 되신 가장인데 탈장인데 그 고환이 거의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분인데 딸이 4명이 있었는데 2살 때부터 탈장이 있었는데 40년 되니까 이 탈장이 40년 되면 어느 정도 커지는구나 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아빠가 병이 오래되니까 온 가족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질병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아빠가 일을 못하니까요.
1: 네.
0: 그런 것을 깨달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단지 정말 몇 시간 수술로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의사를 길러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 네.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0: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말보다는 이렇게 그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주고 그 아픈 환자 곁에 있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환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감사해하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슬림 지역에 가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사역을 많이 방해했다가도 동네 리더십들이 웰컴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1: 또 예수님보다는 선교사님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겠어요.
0: 저희가 유명해질 때도 있죠.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저는 항상 주님의 종으로 충성돼 일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0: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렇게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의료 선교사 이재훈 선교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계신 지가 20년이 넘으셨어요, 선교사님.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뉴스를 접할 때, 고향을 생각할 때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1: 해외에 있다 보면 거리가 되게 멀지만 고국 소식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더 크게 들린다.
1: 예, 그래서 항상 고국 소식에 귀가 더 열려 있고 대한민국이 잘하면 더 크게 응원하고 네. 고국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더 슬퍼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국이 잘 되기를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이 워낙 역동적인 사회라 좋은 소식도 많고 네. 또 안타깝거나 아쉬운 소식도 많잖아요.
1: 네.
0: 특별히 선교사님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뉴스들은 뭔가요?
1: 저희가 그 지금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0: 가족이 같이 계시죠?
1: 네, 네. 대한민국의 위상이 저희가 막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막 느끼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에 있을 때 북한에서 왔냐고 막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중국의 한 변방처럼 이렇게 얕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한류가 굉장히 퍼지고 저희 가면 이제 막 악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좋아하고 어느 때부터는 저희를 대우해주고 이제 공항 나가면 코리안 패스포트 보면 이제 친절하게 말 걸어주고 이런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0: 고국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네요.
1: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강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0: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방송 전에 선교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요?
1: 저희가 2008년에 안식년을 하고 오랜 기간 거쳐서 이제 안식년을 두 번째로 하는데
0: 쉼 없이 달리셨네요.
1: 예, 그 몸이 좀 탈진이 왔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0: 지치고
1: 예,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회복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복음 속에 거하시고 주님만 생각하는 선교사님께서 탈진이 온다. 그래도 탈진이 올 수 있군요.
1: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한국에 와서 좀 많이 뒤

0: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탈진이 왔을까? 한편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뭔가를 스스로 끝내고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했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기간, 리포트, 성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교제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선교 사역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참 깊이 있게 다가오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저희 극동방송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데 더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네.
1: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동안에 아내와 항상 하던 것들이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침에 계획 짜고 밤에 반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막 진행될 때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달려오는 계속 그런 시간밖에 없어서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그 안식일처럼 중간에 꼭 쉬고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안식을 시작하셨네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선교사님께서도 고충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실 텐데 어떤 공동체가 있으신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일단은 그 마다가스카르에 저희 그 현지인 팀이 사역을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감사할 거는 저희가 이제 현지인을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한국에 계신 그 선교사님 두 분이 신경외과 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선교사님이 3년을 작정하고 저희를 도우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마다가스카르로 오셔서 저가 하는 일을 보고 혼자서는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서 저와 함께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없었으면은 너무 힘들 뻔했는데 그분들 덕분에 잘 견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신경외과 선생님은 정말 형처럼 너무 자애롭게 이렇게 잘 저를 보살펴 주셨고 또 산부인과 선생님은 또 자매처럼 너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동료가 되어 주셔서 그분들 덕분에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잘 끝내지 않았나 그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1: 네.
0: 제가 살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중요한 분들이네요.
0: 네. 소망교회 의료 선교부 소속이시고요. 장태식 선교사님과 유진아 선교사님이십니다.
1: 감사한 분들이네요. 네.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있고 또 위기가 있습니다. 이재훈 선교사님께 가장 큰 위기 상황은 언제였고 또 어떻게 주의 은혜로 통과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저희 아내와 저희가 그 지난 20년을 돌아볼 때 항상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1: 항상이요?
0: 저희가 이제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바다 속에 물이 이렇게 거의 목까지 이렇게 차 있는데 파도가 넘어오면 겨우 이렇게 목을 한번 내밀고 숨쉬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항상 위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은 언제였는가 이렇게 보면 한 세 번 정도 큰 파도가 왔었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후원 주 후원교회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잘 몰랐었어요.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다는 거를 계약 기간

0: 끝났습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저희는 아,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요.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이제 이번에 탈진되었을 때 어떤 그 자극에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못하고 그냥
1: 무감각하게
0: 이런 상태로 와서 정신과 친구들이 너는 빨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멍때리면서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진단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이 정도로 지금 탈진되어 있구나. 그거를 자각도 못하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아, 그런 수도 있구나. 네. 네, 그런 그때가 있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가는 선교사 못지않게 보내는 선교사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우리 방송 가족들 중에는 와, 참 멋있다. 나도 한번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선교지에 나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처럼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그 선교사가 되는 것은 되게 멋있고 좋은 일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 같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고 때로는 외롭고 억울하고 힘든 과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멀리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먼저 잘 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지금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선교 훈련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잘 지내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1: 가족들과
0: 잘 지내는 것을 잘 연습하시는 분이 선교지에서도 잘 지낸다. 그런 그것을 잘 배우시는 분이 선교 훈련을 잘 받고 가실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지금 있는 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최고의 선교 훈련이다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죠. 예전에 비해서.
0: 많이 발전하고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1: 적응이 잘 되시던가요?
0: 어려워요.
1: 계속 있는 저희도 적응이 힘든데 얼마나 놀라셨어요. 급변하는 AI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누고 싶으세요?
0: AI가 나오면서 선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예, 선교지에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그 현지 언어의 통역이라든지 행정 절차, 리포트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탈진의 많은 부분들이 리포트 쓰는 거가 많은 영향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2025년, 6년 이번에 오면서 AI가 갑자기 막 많이 발표되면서 그런 리포트 쓰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1: 감사한 일이네요.
0: 네, 이것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잘만 활용하면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AI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0: 가끔 신앙이 저도 이제 탈진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과연 선교사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나의 믿음의 문제인가?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우리는 가끔 이런 그 흔들릴 때가 있는데 흔들리는 것은 좀 당연하다. 나는 계속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0: 반석이다. 그래서 우리의 흔들림은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올라타서 더 의지하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반석 되신 주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다짐에 또 공감하게 됩니다. 성교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오늘의 대화 마무리하시죠.
0: 예,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마다가스카르가 119개 지구 디스트릭트가 있거든요.
1: 119개.
0: 예, 거기에 지금 아직도 병원이 없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 병원마다 외과의사가 없는 곳이 아직도 한 90여 개 병원들이 있거든요.
1: 많이 낙후됐네요.
0: 네, 그래서 그 모든 병원의 외과의사들을 적어도 한 병원에 3명 이상씩은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 300명 정도의 지구병원 맞춤형 의사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구병원마다 그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를 앞으로의 좀 그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마다가스카르의 학생들이 좀 잘 따라와 줘야 될 테고,
0: 네.
1: 또 선교사님처럼 의학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좀 동역을 하셔야 될 텐데,
0: 네.
1: 만만치 않은 계획이십니다.
0: 네.
1: 그래도 잘 되겠죠?
0: 네, 그 저희가 지금 20명 한번 훈련 시켜봤는데 지금 이분들이 각자 지구병원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혼자서 한 병원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은 각 병원마다 그 모든 환자를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고 있어서 각 병원에서 거의 그 지역의 이국종 교수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이 사람들이 탈진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적어도 3명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완성될 줄 믿습니다. 저희 포항극동방송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선교사역을 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기대가 크면 크니까 실망도 클 수밖에 없죠. 기대는 뭐냐?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걸 기대라 그래요. 근데 실망은 뭐냐?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져요. 나는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질 때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대해요.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믿음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절대적으로 믿을 때 이거는 자기 신념을 믿는 겁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에게 최선만 주신다.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 인생에?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고 성경의 하나님, 본래적인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예요. 고난이 없는 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깨달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 해결, 고난 없애는데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충성된 일꾼에게 왜 충성된 이후에 바로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살필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스예요.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요.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다메섹에 가보니까 우리 번제단보다 훨씬 좋은 돌 계단으로 된 어마어마한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번제단이 시원찮아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가 해서 다메섹에 있는 식양 그대로 외교적으로 내가 가기 전에 만들어놔라 통보해서 그걸 세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단 치우고 거기다 다메섹에 단을 세운 사람이 아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 밑에 나라가 쇠퇴는 가는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남유다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남유다로 세워가요. 그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29장 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마디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프랑스의 한 포목점에 한 청년이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은행 관계자에게 포목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려줘야 된다는 그 얘기하니까 포목점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뭐 그까짓 거 돌려주냐? 그냥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 가지 마라.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런데도 이 청년이 한산코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주인의 사장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돌려줬어요. 사장이 자기 말 안 듣는 직원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해고해버렸어요. 해고했다는 사실을 은행 관계자가 알고 그 사람을 일약 은행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거기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업무를 봐요. 그랬더니 그가 결국은 그 은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프랑스 경제를 재건하는 재무장관에 발탁됩니다. 이 사람이 콜베르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함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합니다.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 형통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상들을 척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1, 2절의 일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왕 산헤립이 유다에 돌아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이 아수르 산헤립은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강대한 군사적으로 남유다보다 더 강합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린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킨 그 힘으로 내려오면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근데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과 지금 애굽이 도로 올 수 있는 길목인 나기스 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점령이 다 됐어요. 이제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왜 왔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여기서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히스기야와 비슷하게 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 척결하고 태우도 폐하고. 근데 그 다음에 대군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신실한데 왜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그런 왕들의 그 큰 일 이후에 어려움을 주실까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고 은밀한 계획,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철저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려움은 불순종한 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고난이 올 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 중에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때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헌신해요. 하나님께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몸으로도 헌신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직장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의 절망이 정당할까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실망하죠? 자신들의 기대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가 절대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 없어야 됩니까? 성도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까? 신앙인들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모르고 다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기대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힘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정상이에요. 힘듦이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믿는 자를 성장시켜요. 그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지금 이 일은 히스기야의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는 일이에요. 히스기야를 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대적들을 치고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없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할 때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낙심하죠. 그때 그들이 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했던 말이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 지금 고난이 와 있는데 고난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네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고난 없는 평평한 그저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너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가신 것이야. 힘을 내.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여러분께 최상의 상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내게 닥친 고난과 하나님 주실 영광을 비교해보니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최고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엄청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가 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히스기야는 아주 담담하게 행동해요. 들뜨거나 불안한 모습이 없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앗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 지금 히스기야는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책을 합니다. 저들이 달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보급로가 있어야 되겠지만 큰 군대는요, 현지에서 양식을 조달해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 위해서는 물근원을 끊어야 돼요. 저들이 물을 못 얻도록 하는, 이게 속의 작전이에요. 양식을 못 얻고 물을 못 얻게 해서 힘들어서 돌아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물근원을 끊고 성벽을 높이 쌓아요. 필요하잖아요. 높이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외성을 쌓아요. 먼저 여기서 전투하고 그 다음에 성벽에서 전투하면 이중으로 방비가 되니까 외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을 새롭게 재편합니다. 군 조직을 재편해서 군지휘관들을 임명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요. 지금 외교조로 가서 항복 이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담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왜 히스기야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 가운데 당당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어떤 것보다 자기의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생활했던 곳이 연천군에 있는 신탄리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높은 산이 고대산을 832고지가 있습니다. 저희 거점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올라가요. 훈련이 걸리면 무조건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전 내내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장비를 다 지고 올라가는데 등에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힘겹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면 한번 뛰어보세요. 이 전망이 보여요. 여러분, 이쪽에는 백마고지가 있고 철원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지고 학저수지가 있고 저 건너편은 북한 땅이 보여요. 김일성 고지가 있고 복내호, 김일성 별장이 있다는 복내호가 보이고 이쪽에는 금악산이 있고 이쪽에 정말 철원평야가 펼쳐지는데 그 정상에 딱 서면 언제 그랬냐 듯이 등을 적셨던 땀을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요. 헬기장이 있습니다. 헬기로서는 느낄 수 없는 힘들게 올라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경치와 그 기쁨, 힘들게 밑에서도 땀 흘리고 올라가서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수고하지 않고 믿음의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이 힘들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요. 힘들지 않은 게 행복이 아닙니다.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돼요. 인생이 힘들지 않은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못 봤던 것을 보게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깊이 통찰하지 못한 것을 고난의 끝에서 내 인생의 차원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지금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사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차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충성되게 일했던 한 남자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싸웠던, 믿음으로 살았던 한 남자분이 엄청난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사업도 안 되고 관계도 끊어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버려진 인생인가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에게 줄 물건 하나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휠체어를 탄 딸이 아빠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빠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물어요. 엄마에게 줄 선물이란다. 엄마는 어디 있니? 2층에 있어요. 아빠 그거 쳐주세요. 제가 엄마에게 드릴게요. 이 아버지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2층 계단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간소리로 너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니? 네가 어떻게 2층에 있는 엄마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일단 주세요 하고 받아들었어요. 이제 아빠가 나를 안으세요. 그 장면, 아이가 하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마치 딸처럼 휠체어를 타고 2층에 못 올라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안으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겠구나. 그 딸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믿음의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라기스를 치고 있는

헤립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말로 위협해요. 여러분, 담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그에게 이제는 말로서 겁을 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냐? 너희가 뭐 의지하고 있냐? 뭐 믿는 구석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을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정복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뢰하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도 나한테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믿음을 모여든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자가 돼요. 여러분, 위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의 말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들과 함께하는, 지금 보이는 대적은 아수르 훨씬 커요. 여기는 군대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군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산헤립은 자기 군대를 믿어요. 히스기야는 군대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 정도 고난에 이겨낼 수 있는 인물로 봐주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와 인도가 일치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했어요. 근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네요. 어떻게 하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냈어요. 그들은 바다에 길이 날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일치를 이뤘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도 노래합니다. 미리암도 노래해요. 소고치면서 북치면서 노래합니다. 근데 같은 장의 후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없어요. 마라에서. 물 때문에 갑자기 찬송이 원망으로 바뀌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시는 문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던 원망이 이제는 좀 더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옛 기억을 되살리는데 거짓된 환상을 떠올립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무슨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어요? 너희가 무슨 떡을 풍족하게 먹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이 크니까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모든 판단 기준이 흔들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모든 사실들이 왜곡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찬송하는 일이에요. 예배와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 말씀부터 찬송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 우리 인생은 두 가지예요.

0: 있거나 없거나.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대면하느냐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 신실하면 대적이 안 쳐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대적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대적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아수르가 이후에 나라가 멸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회복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에게는 심판인 것을 몰라요. 마치 내가 죽는 자리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깊어지게 하시고, 대적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못 봐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 이 정도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인물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이기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양학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615번 282-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6월 20일 20시 경북,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경보 발령. 공사장,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자재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금지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

알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한곤의 하늘 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 이야기. 네 번째, 제주 선교를 포기하려 하다. 제주도의 색다른 문화와 선교의 어려움을 알리는 선교 보고서가 기자에 의하여 한성신문에 보도되어 제주 선교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도 사람을 미개하다고 소문을 냈다는 것이다. 이기풍 목사를 죽여야 한다고 길거리에 방을 붙이고 사람들을 모아 집으로 우르르 몰려와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기풍 목사는 더 이상 제주 선교를 감당할 용기가 없어 마펫 선교사에게 제주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얼마 후에 답신이 왔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를 않고 있어.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 노력하시오. 이기풍 목사의 머릿속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마펫 선교사를 향하여 돌을 집어던졌던 사건이 느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소리내어 울면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른 이기풍 선교사는 말 한 필을 사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며 다시 제주 선교를 다짐하였다고 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죠. 하루는 어두운 밤과 밝은 낮으로 짜여집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공간에 이렇듯 시간이 들어와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됐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이제 조금씩 밤의 시간이 늘어날 텐데요. 정상에 오르면 내리막이 있고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오르막이 이어지는 이치는 비단 시간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는 모든 삶 속에서도 나타나죠. 빛이 좋은 날도 어둠이 짙은 날도 감사한 중에 고요히 품고 지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 발람의 축복의 말씀이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지만 발람은 도리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하죠. 참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선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감사.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참 좋은 내 친구, 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어서 참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9932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국악원 오자매 바다로 보말 따라왔어요. 조개도 잡고 언니들과 함께 남편 형부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좋아요. 네, 9932님. 야, 이게 지금 사연 안에 일이 짧은 길지 않은 사연이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벌써 몇 번 나옵니까? 남편과 저기 뭐 다 좋은 거예요. 네, 형부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또 좋아요.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야,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 근데 아, 국악원 오자매라고 하시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는 네, 그 사연을 조금 더 붙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바다로 보말을 따러 가셔서 여러분 보말이 뭐예요? 네, 아시는 분은 좀 남겨주세요. 보말. 네, 그리고 이제 조개도 잡고 하셨는데 조개는 알죠 제가. 네, 조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백합도 있고요. 네, 백합 중에서 또 좋은 거는 상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잖아요. 뭐 모시조개도 있고. 아 근데 꼬막도 조개인가요? 네, 꼬막은 꼬막인가요? 조개인가요? 네, 그런 것도 네, 우리 바닷가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아, 좀 사연으로 좀 알려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말이 뭘까요? 그래요.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참 남편과 형부도 너무너무 좋고 참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모두가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전과 후가요.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어요. 주 안에 예, 행복한 세상이 돼요.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바람을 따라서

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하는 중에 또 봄알이 무엇인지 저에게 또 이렇게 싹 알려와 주셨어요. 바다 고동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 네, 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제주도 가신 거예요? 갑자기 부러움이 막 두 배가 되고 막. 네, 나머지 저의 궁금증은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사연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9809님 사연인데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2012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14년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교회에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형제는 감정 기복이 심한데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고 한마음으로 교제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그 형제님, 9809님의 이 마음을 먼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이 시간에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님이. 자, 9809님은요, 이 형제님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함께 하자 했던 그 일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2012년이라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나요? 그만큼 그 형제를 깊이 생각해 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을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하고 한다 하셨는데 이 마음부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9809님의 이런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마음 쏟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애달아 하겠어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주의 은혜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곳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형제님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9809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선한 그 애씀들 결코 헛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가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한부영님의 동행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욕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포스코 DX가 2026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장애 인식 개선, 환경 문제,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팀원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재활재단이 제21회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열고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전시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예 작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은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아기들의 웃음소리는 무척 해맑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은 매우 안쓰럽죠. 세상 티끌이 묻어있지 않으니 그런 지극한 감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요. 그 함박꽃 같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어른들은 각별히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유아 유튜브의 재잘거림을 듣는데 천사들의 합창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강건하게 자라서 빛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화슬기의 감사송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가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모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열차가 기관사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머리를 한 남자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헤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꽃제비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파니까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저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약물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배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해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줄 모르는데 지금 물에 들어섰을 때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었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0: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1: 생사가 걸린 고비를 넘고 넘어 한국에 와서도 방황해 있지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허지훈 자매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말과 시선 가운데 또 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허지훈 자매가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한국에서의 삶의 간증도 나눠주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지요.

강나환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수 있을까? 영어도 쥐뿔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야간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법켄 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그 국제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대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를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 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민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서기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안 넘어가시고 이제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꿈 포기하지 않고 내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3학년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 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네 그게 제 제목입니다.

0: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지훈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훈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1: 바꿀 수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들려드렸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럴 때면요, 언제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요, 감사가 가득하죠. 우리의 삶의 길을 다 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인도하시고요. 언제나처럼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죠. 세상 무엇보다 비할 수 없는 든든함이 있고요. 주님 의지하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함께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우리 주리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과 함께 나누고요. 너 어디 가든지 손영진의 음성으로 이어지는 찬양 함께 할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참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이란 우리의 시선에서 보는 그 시점이 아닌 부유하다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선 송경민의 찬양 충만 함께 나눌게요.

네, 은혜의 찬양 이어가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어서 들으신 자녀와 인더가든 힐송 레베카 세인트 제임스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어요. 네, 올해 더위가 조금 빠르게 시작되는 6월의 중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면서요. 함께한 찬양 스케치 끝으로 테너 엄정행의 어지신 목자 함께 찬양 나누며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입니다. 온실에서 거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항에서 고래가 놀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살지 않습니다. 개미 허리에 쌀자루 올려놓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기타 같은 현악기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목재는 1500m 이상 높은 곳에서 자란 나무라고 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찬설이 싸늘한 눈 속에서 자란 나무이기에 그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꽃은 아름답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그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웠는가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은 히즈윌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모든 삶의 순간.

강찬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오늘은 다윗의 고난과 고난 끝에 아름다운 쓰임을 받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단 하나 있는 무덤은 다윗 왕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을 끌어다 붙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이란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 다 같이 함께 그 이름의 격이 올라가는 법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다윗이 꽃을 피우기까지, 이른바 쓰임받기까지 다윗은 수없이 많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바람을 맞으며 어떻게 흔들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형제들의 무시와 형제들의 바람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2세 아들로서 8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8명 아들 중에 하나의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8명 모두 양을 치며 들에 있었으나 종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할 때 형들은 막내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막내 다윗만 남고 형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며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는 형제들의 무시와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며 핀 꽃이었습니다. 노문아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어진 찬송은 손영진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바람을 맞으며 결국 그 고난을 이기고 아름답게 핀 꽃입니다. 형제들의 무시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윗사람의 바람을 맞고 핀 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임금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적진의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누구도 덤비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히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지날 때마다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르는 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바로 한뼘 사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의 질투의 바람은 참으로 다윗에게는 큰 고난이요, 견디기 힘든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민영옥님의 음성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어서 나누신 찬송입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들으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습니다. 다윗은 평범하게 그저 편안하게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과 바람을 맞았습니다. 형제들의 무시의 바람, 그리고 또 당시의 왕 사울의 핍박을 받고 그러나 잘 이겼습니다. 또한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자녀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습니다. 살다가 보면 자녀로부터 부는 바람도 만만치 않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왕이 되었을 터인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진 바람 속에서 다윗은 큰 왕이 됩니다.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대항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가 노숙하며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아랫사람들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은 아들을 죽이지 않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그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아비새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를 죽이게 하소서. 이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더욱더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은 아랫사람에게도 바람이 불어와 흔들리면서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긴 꽃입니다. 유능한 선장은 파도를 이용하여 배를 전진시킬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바람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로 향한 핍박과 무시, 임금 사울을 통해서 받은 고난,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을 통한 고난이었습니다.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에 관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무서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우리아 장수까지 죽이게 되는 간접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은 평생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문제였습니다. 이성의 바람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평생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지요. 이성 바세바의 바람은 평생 아픈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이상의 고난과 또한 역경들, 그러한 바람을 잘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끌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는 오히려 더 큰 교훈과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임금

흠의 고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 임금은 왕이 되기 이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때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2: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1: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혜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뇌출혈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1: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교수님이 강단에서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큰 돌 몇 개를 항아리에 가득 채운 뒤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네! 라고 대답하자 교수는 이번에는 자갈 한 움큼을 꺼내서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자갈들은 큰 돌 사이에 틈새로 쏙쏙 들어갔는데요. 교수님이 다시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은 눈치를 채고 나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모래를 부어서 틈새를 또 착 채웠고요. 마지막에는 물 한 컵을 부어서 항아리를 완전히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더 끼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래와 자갈을 항아리에 먼저 넣었다면 큰 돌은 단 하나도 넣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삶의 항아리에 세상 염려, 인간적인 도리, 자신의 계획 이런 모래들을 먼저 채우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먼저 넣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나무의 음성을 들었고요. 오벳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가족과 작별한 뒤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래, 가족과의 작별, 뭐 무엇이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서 그것을 할지 말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가 한창 부흥 강사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 무디의 사업적 수완을 눈여겨본 미국의 한 거부가 찾아와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합니다. 무디 씨, 당신의 재능을 나와 함께 사업하는 데 쓰신다면 떵떵거릴 만한 막대한 부와 명예를 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주말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바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총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유산이나 사업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청년의 이면에는 사실 유산 상속이나 세상적 안정을 다 확보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무디처럼 세상에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슈아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시와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가 아문센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우선순위와 집중이었다고 합니다. 탐험을 준비할 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때 대원들에게 혹독한 에스키모식 생존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훈련 중에 대원들이 추위와 배고픔 여기에 지쳐가지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습니다. 잠시 돌아가서 깨끗한 밥 한 끼만 먹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문센은 단호하게 목적지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남극 탐험 경쟁을 벌였던 영국의 스콧 선장은 고향에 대한 그런 대원들의 미련, 대원들의 사정, 뭐 이것저것 챙기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선순위가 흔들려버렸고 결국 남극점 도달에도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대원 전원이 동사하는 비극을 맞이했다고 하죠. 아문센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탐험가는 이미 실패한 탐험가입니다. 한 걸음을 딛더라도 오직 목표인 남극점만 바라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과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쟁기를 잡은 사람은 과거의 미련이나 뭐 세상의 안락함 이런 것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표대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직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표대를 향하여.

네,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푯대를 향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둘씩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미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또 추수할 것들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믿는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마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며칠 만에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온 마을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미 그 전염병의 완벽한 치료제를 개발해낸 정말 뛰어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 약의 효능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 역시 그 약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상상력으로 발휘해본 그런 의사의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의사를 향해 뭐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제를 가지고 방 밖으로 환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치료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오 예수님 좋아요 라고 만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치료제를 방에 숨겨둔 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그 의사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들 우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이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트의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트의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거친 해안가에 자주 조난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곳에 작은 등대와 구조선을 마련해줬고요.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으로 바다를 감시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감동을 해서 그 등대를 위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모이니까 봉사자들은 구조 기지를 좀 더 크고 멋진 건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구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고급 카페트와 또 휴게실도 만들고 막 리모델링을 합니다. 만들고 나서 건물이 너무 안락해지니까 이제 봉사자들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나가서 구조활동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에 흙탕물이 붓고 위험에 처하는 거 이게 싫어진 겁니다. 결국 봉사자들은 우리 그냥 여기서 고상하게 해양 안전을 연구하고 친목을 다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 장소도 좋은데 라면서 본래의 목적인 구조활동을 중단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등대는 화려해졌지만 그 앞바다에서는 수많은 배가 난파를 당해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안락한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영적 구조대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영적 사명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다. 우리 그냥 여기서 뭐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뭐 그 정도만 합시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손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성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였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오지의 한 부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눈물로 확 전했는데요. 부족민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온 마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교사님, 이 기쁜 소식,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입니까? 선교사님은 그럼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고 답했고 추장은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 아버지도 제 할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일찍 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은 그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떼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마른 뼈들의 생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하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더웠지만 하지 이후에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보다 해가 더긴 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족 속과의 전투에서 태양은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치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조금만 더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고, 사람도 더 얻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건강해야 또 이길 기회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바랄 때, 태양보다 밝은 빛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쉼 없이 또 그림자도 없이 비추고 또 비춰주십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주님으로 오늘도 환하게 채워져가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강찬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김단비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어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겁습니다. 따라가는 것도 좋고요. 앞서가는 것도 좋을 듯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거겠죠. 동행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걸어가고 또 주님의 이끄심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런 동행의 기쁨을 또 감사를 맛보시는 하루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선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길 다가도록 CL 여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공기장이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셔서 마른 목을 축이신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까지 들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아붙여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냐라고 탄식도 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정죄라는 무서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진리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땅에 속한 자들로서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자기를 밀어내는 땅에서 끝까지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에게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정죄와 저주, 선민의식과 권위의식은 복음에서 멀어진 까닭입니다. 아멘.

심형진의 찬양으로 우리 나온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9회 대상과 작곡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이니시알라 중창단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이니셜라 중창단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두 곡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켈리 윌라드의 영어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린의 바이올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곡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마커스 워십의 주 말씀대로 날 붙드소서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뭐 어제 뵌 분도 계시지만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 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찬양들로 또 주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의 노래들로 또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에 감사의 찬양들로 오늘 한 시간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계신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부제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였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며 고백할 때마다 참 기쁨과 그 감사함의 그 충만함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데.

근데 어느 한켠으로는 아 근데 왜날좀더 빨리 안 도와주시지? 근데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더 많죠.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약속하셨는데 꿈도 보여주셨고 약속도 보여주셨고 응답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이루어 주시는 게 좋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우린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현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들고 갈대우르를 떠나고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갔지만 살아가는 중간에는 삶을 살았죠. 뭔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스스로는 복의 근원이 되는지 내가 복인지 어쩐지 모르게 살았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기적도 경험했고 진짜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때때 알아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응답하신 것일 뿐이지 빨리 가나안에 가겠다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그 목적에는 그 기간 안에는 응답이 없으셨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기간과 시간과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뒤에 내일 당장 뭔가가 바뀌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할 때도 있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생각까지도 주님 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확인해 주실 겁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다. 걱정 마지 마. 하지 마라. 너의 때가 너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너를 향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금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닫힌 문은 우연의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연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럽의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아 놓으실 때가 있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진짜로 막막하고.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린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자라나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찬미호십의 성전 문전에서 가우치호십의 회중 찬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그리고 특히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설교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죠. 또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린 또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내용에 뭔가 우리가 깨닫고 느꼈으면 그 예배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어떤 때한 번은 이게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교훈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뭔가 나한테 찔림이 되는 얘기구나. 아,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요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주여,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결단.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언어적인 선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깨달음을 얻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뭐죠? 장난친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아니, 안 돼요. 뭐이 찬양 있죠. 전 찬양 사역자인데 노래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근데요. 떠들고 졸고 장난치고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몇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예배는,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떠세요? 성령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떤 내 감정과 내 감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헤세드 워십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오늘 계셨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가 되셨나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또 올라가셔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가시고 처음에 탁 앉아서 첫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 좋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예배가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주일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또한 주의 삶이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지금 아가파오 워십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1년 중에 햇살을 가장 오래 머금는 날인 만큼 오늘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따스한 빛을 가장 가득하게 머금는 그런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생명의 빛이 찾아와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또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들과 함께 또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해가 길어지는 6월엔 우리의 마음도 더 오래 빛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숨은 어둠의 찌꺼기들은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만 가득 채워 만나는 이웃마다 환한 미소로 비추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빛을 향하였습니다. 네, 이 6월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소 있었는데 모양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 숲에

해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 일곱 마리가 뒤쫓아 올라와 나일강 오구에서 그 암소들 곁에 나란히 서더니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이때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이 한 곡씩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머리 나달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이삭들은 가날팠고 동풍에 말라붙어 있었다. 이에 그 가날픈 일곱 이삭들이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때 바로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꿈이었다. 아침에 그가 마음이 어수선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오게 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였으나 바로에게 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 이때 그 술 관원장이 바로의 앞에서 아뢰었다. 오늘 내가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일찍이 그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나와 똑관장을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어 두셨을 때 우리들 곧 그와 내가 한밤에 꿈을 꾸었고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친위대장에게 속한 너예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가 우리의 꿈을 우리를 위해 해석해 주되 각자의 꿈 내용에 따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바대로 일이 이루어져 마침내 당신이 나를 나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지하 감옥에서 이끌어내었고 그가 수염을 다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에게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너희 소문을 들으니 네가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안위에 관해 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가 나일강 오구에서 있었는데 살찌고 모양이 아름다운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 오구에서 올라와 그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또 깡마르고 모양이 사납고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가 그것들 뒤에서 올라왔는데 애굽 땅에서 그렇게 흉한 소들은 내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깡마르고 사나운 암소들이 먼저 나온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들을 먹어치웠다. 마침내 저것들이 그것들이 뱃속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저것들이 그 뱃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것들이 모양이 다시금 처음같이 흉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깨었다. 또 내가 꿈에 보니 일곱 이삭이 한 줄기에서 돋아났는데 두텁고 알찼다. 그러나 깡마르고 가늘며 동풍에 말라 붙은 이삭 일곱이 그것들 뒤에 돋아났다. 그리고 그 깡마른 이삭들이 그 두터운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내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답하였다. 바로의 꿈들은 사실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 아름다운 암소는 바로 일곱 해이며 알찬 일곱 이삭도 바로 일곱 해이니 사실 하나의 꿈입니다. 그 뒤에 올라온 일곱 마리 깡마르고 모양 사나운 암소들도 일곱 해이며 동풍에 말라붙은 일곱 이삭들도 앞으로 닥칠 일곱 해의 기근입니다.
내가 바롭게 아뢸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을 바롭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일곱 해 련이 온 큰 풍년이 애굽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해 련이 온 큰 흉년이 뒤따를 것이므로 애굽 온 땅의 풍년은 깡그리 잊혀지고 도리어 기근이 그 땅을 휩쓸 것입니다. 나중에 임하게 될 그 기근이 너무도 지독하므로 이전의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구꿈이 바롭게 두 번 되풀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시어 그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기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령을 내리사 그로하여금 그 땅을 다스릴 지방관들을 세우게 하시고 풍요의 일곱 해 동안에 그들로 애굽 온 땅에서 5분의 1을 거두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이 일곱 해의 풍년에 량곡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량곡을 바로의 통제 아래 각 성읍의 양식으로 쌓아두고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방마다 량곡 창고를 마련하여 애굽 온 땅에 닥칠 일곱 해의 기근에 대비하게 하시고 이로써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귀에 좋게 들리니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령을 지닌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하고 말하고는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없도다. 내가 그대를 나의 온 집에 세우노니 나의 온 백성은 그대의 말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보라 내가 그대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긴다 라고 말하고는 바로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베옷으로 갖추어 입히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다. 그가 요셉으로 자기가 가진 수레에 타게 하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그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다. 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이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서 너희 명령 없이는 아무도 자기의 손이나 자기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부르고 그에게 온누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다스렸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섰을 때 그의 나이 서른 살이었고 그때에 요셉이 바로의 면전서 물러나 밖으로 나아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녔다. 이윽고 일곱 해 련이 온 풍년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내니 그가 일곱 해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난 량식을 모두 모으고 성읍 안에 양식을 쌓되 성읍 주변 둘이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도 많은 곡물을 모았으나 그 량을 헤아릴 수 없어서 헤아리는 일을 아예 멈추었다. 흉년이 이르기 두 해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누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았다. 요셉이 맏아들이 이름을 므낫세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노역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둘째 아들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환난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애굽 땅에 임하였던 일곱 해 련이 온 풍년이 끝나니 요셉이 말한 바대로 일곱 해 련이 온 기근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 기근이 모든 나라들에 이르렀으나

아, 애굽 온 땅에는 량식이 있었다. 마침내 온 애굽 땅이 주려 죽을 지경이 되니 사람들이 바로에게 량식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바로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라 하고 명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퍼져나가 요셉이 창고들을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량식을 파니 애굽 온 땅에서 기근이 심하였다. 각국 백성들도 곡물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기근이 온 세상에 혹독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5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북한에 남겨진 우리 언니와 조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우리 언니가 깼는데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보위부에서 들이닥쳐서 잡아갈 텐데 치조와 고문을 받을 거잖아요. 때리는 게 그냥 이렇게 딱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의자 이렇게 묶어놓고 이 XX야 대라! 그럼 우리 언니가 네 모른다 이러니까 그냥 발로 팍 차니까 우리 언니가 묶여있으니까 뒤로 팔랑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깨지고 피나고 이런데도 그냥 구두발로 막 차고 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게 상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쥐약을 앞에다 딱 놨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쌀로 쌀밥을 해서 우리 조카들한테 먹였죠. 그리고 지약을 풀어서 먹자고 지금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홉 살 큰 조카는 엄마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린 듯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곱 살 그 조카는 어머니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들을 보니까 살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산 사람이 입에 무슨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언니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버텼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았는데 증국당에 발을 딛고 보니까 안개가 얼마나 자극한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앞에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온 가족이 빨리 민가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만강을 순회하는 중국 공안이 계속 다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걸어 다니지만. 그러니 빨리 민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만치 이렇게 막 방향도 모르지만 일단 일로 걸어보자고 막 걸었어요. 민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가로 앞을 탁 지나가는데 첫 집에서 대문이 쫙 열리면서 키도 엄청 크신 분이 쑥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살려주시오. 우리 조선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분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고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왜냐면 자기 와이프가 정신이 안 좋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산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저희가 두만강 건너서 산에 탁 도착하자부터 장맛비가 확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쫄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과자 갖다 주면 과자 먹고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감자 갖다 주면 감자 먹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지만 두만강을 건넜다기에 너무 진짜 안도의 한숨이 나갔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가는 곳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동설 안에 길 가는 한 아주머니를 무작정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좀 나를 좀 데려가줘.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조선에서 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러니까 그분이 날 따라와라. 이래서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교회였습니다. 중국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없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조선족 교회였는데 조선족 교회는 대신에 책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정말 새벽 기도부터 철야 매일 조선 교회는 또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형통하죠. 예, 잡혀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잡혀왔어요. 북송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북한으로 북송되어 갔는데 사람이 습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머님은 어려울 때마다 주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왔던 그거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북한에 나갔을 때 엄청 얻어맞고 숱한 고문을 당하고 저희 아버지가 내일 죽게 되니까 내놨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군대 가서 죽었잖아요.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뭘 주는 건 없지만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맞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배반하고 갔느냐. 먹을 게 없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짐승 취급해도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가 얻어맞아서 막 피 터지고 막

그렇게 되고 막 팅팅 부어 나오고 하니까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전사사 가족 맞고 또 그때 김정일이 또 방침도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나오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내일 죽게 되니까 야, 이뭐 파종하기 전에 내보내자. 무덤을 팔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이렇게 슬쩍 묻는 거 보고 파종한다고 해요. 그게 아무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돈사에다 넣은 거예요. 돈사. 돈사면 돼지가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지풀 깔고 지풀 덮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 맨날 감사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북송돼서 1년 만에 다시 재탈북을 성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재탈북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안전하지 못하구나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묵상하게 하신 게 있어요. 분단되어 반세기 넘도록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단한 번이라도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던 그 땅. 한국에도 이산 가족이 많잖아요. 거기에 떨궈 두고 온 가족과 자식이 그리워서 눈물로 한 평생 보내시다가 끝끝내 만나지 못하고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산 가족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었습니다. 탈북민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 열매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언어소통이 되고 문화소통이 되는 데는 짧아야 7년에서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적응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읽어가고 스스로 선택하고 서가는 시기가 한국에 정착하여 15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고 나를 빚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탈북민입니다. 복음통일이야말로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복음통일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내 적은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가 여기에서 작은 복음통일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게 탈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요. 서로 다르고 정말 때로는 너무 미울 것입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는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경을 마음껏 읽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 북한의 감시에 들켜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관리소에 들어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다 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분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는 누군가는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소원과도 같은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그 뒤를 따라오면서 우는 무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 땅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탈북민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에 힘을 내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 통일됐을 때 북한 동포들을 만나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노라.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품도 보내고 돈도 보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저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탈북민들을 보내셨고 적은 무리의 탈북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말씀 훈련과 섬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갈 탈북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의 밝은 햇살보다도 더 눈부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가득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달의 중반을 지나며 영육 간의 온전한 쉼과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주일,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송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의문 중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굳이 교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한 신학자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아야 하는 일곱 가지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배는 기독교인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 성장의 수단이며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일부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교회 출석을 통해 이기적인 개인 중심주의 사고를 극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배우며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형제와 자매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단순한

종교활동 공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주님을 믿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이곳 남한에서도 또 북녘 땅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더 함께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의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느냐? 명절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이죠.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참 큰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서양에도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 있고 이스터 부활절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죠. 이들은 1년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 크리스천, 이스터 크리스천. 중국에 가면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쌀 배급받으면 교회 나오고 명절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예수를 외면합니다. 축제의 흥분이 지나면은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먹을 게 많고 구호 물자가 많을 때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물자가 떨어지면 구호품이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진 적이 더러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지만은 병 고치는 것이 다 지나가면 그 군중들은 어디로 가는지 다 떠나가고 만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가 환경이 바뀌면은 분노와 저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쫓았던 무리들은 급변합니다. 어제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봤을 때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어저께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대중심리요. 변하지 않으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밥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려드린 찬송은 이 세상 험하고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좋은 이웃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사역자 소박입니다.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청 씨였고요. 찬양 전에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그 간구와도 같이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이 북녘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교통 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교통 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교통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교통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때 우리의 주 아버지,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의 순서 문을 열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가 진실함을 입증하였으며 그때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모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후에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0여 년 전 북한을 떠난 고향 북한을 떠나야만 했던 순화자매가 전하는 조카 영희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북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조카 영희에게 영희도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희야,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학급에서 사업단체 연장까지 하며 생활을 꺼피었던 때는 어느덧 류수와 같이 흘러가고 가정이 한 분해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고난이 행군 3년 되던 해에 저국을 탈거하여 중국 땅에서 장가 못 가는 사람을, 말하자면 시기 말해서 모조리한테 팔려서 시집을 왔다. 사는 가정의 시련을 이겨내며 살다가 끝내 끝을 맺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살다 보니 다른 사람 소개로 하여 한국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는 아침 해돋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다른 목사님 설교에 북한에서 고생하던 내 일들을 생각하며 목사님 설교의 말씀이 가련한 내 인생과 어찌도 비슷한지 계속 울고 감옥에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가며 살아서 하나님 섬기는 자매가 되었다는 감동에 계속 눈물이 억수로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겠구나. 그래 살면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배우는 과정에 우리는 하느님과 한 선임을 절대 떠나서는 생각

0: 나리 방식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한다. 생활이 어느 모통이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 잘못된 일이라도 쉽게 풀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니 안 되는 일 없고 모든 일이 즐겁고 다 풀려지는구나. 내 사랑하는 조카도 똑똑하니 꼭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소망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하늘 아래 사는 성도가 되자. 이 길만은 우리에게 생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도 나가서는 또 하나님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믿는다. 나라와 정치를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지자가 되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조국 통일을 자처하여 우리 서로 만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느님 세워주신 천국에 가기까지 복음 전달하자. 내 사랑하는 영의 몸 건강과 복음 전달을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통일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녘에 있는 20여 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조카에게 전하는 순화자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부시오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사랑하는 국제선 신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큰 제사장, 즉 위대한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인 첫 번째 이유는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하늘들을 통과하여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문법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여러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성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죠. 이 장면을 예수님의 승천과 연결해서 보면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공간, 즉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참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성소를 통과해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을 통과하여 참된 하늘,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의 제사장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권위와 자격을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5절은 예수님이 성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신다는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신적 주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신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충분히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와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피곤하실 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 없이 승리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분으로 결코 실패하실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듯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성소,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 신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실까? 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면 목숨은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따르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대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을 가리킬 때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집 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론 계열에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수행하며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을 이해하며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들과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제사장 자신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의 순서는 인간 제대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와 직분은 인간의 자의적 선택이나 세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역과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저자는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시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서 선택되어 백성을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임명받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며

그들의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단어는 차례, 순서, 서열, 혈통, 계통 등을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구약의 대제사장 체계가 아닌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 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의 혈통이나 족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신적 존재처럼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 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적 혈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극심한 위기와 고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벗어나고 싶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신적 권세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편 7절 중반에서 나오는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 중에서 이 구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긴급하고 간절한 탄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특별했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 탄원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기도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사명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집중적이며 단호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셨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경건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경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경외의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이지만 성경에서의 경외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복종의 태도를 포함하며 즉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체험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외와

0: 순종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순종과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혼란과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는 상황은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응답되고요, 자손이 형통하고요, 영혼의 평안을 얻고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요,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고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기도의 응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 아니면 잠시 기다려라,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첫 번째 응답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거절이나 지연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며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응답 속에서 신뢰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전체에 걸쳐, 생애 전체에 걸쳐서 겪으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포함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배우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시며 그 결과 성도들을 위해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강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제기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광주와 벅포, 여수와 부산이 21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제주가 20도, 평양과 개성,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강릉이 18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여수가

29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8도, 평양과 춘천,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제주가 26도, 강계 25도, 함흥과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1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 먼 바다의 파도는 2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의 한창 가운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이 허무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과 새 찬송과

모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합 찬송가 세 찬송가 모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통 영락교회 고요셉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둡고 고요하지만 저희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이 새벽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걱정과 염려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0: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 헨델이 그 메시아 곡을 쓸 때 그 오라토리의 대본을 성경에서 이제 발췌하는데 찰스 제넨스 목사님에게 의뢰해서 그 예수님의 그 생애, 탄생, 또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그 승리까지 이어지는 그 대본을 받아서 이제 곡을 쓰는데 헨델의 메시아 53개 곡 중에 14개의 곡이 바로 이 이사야서 본문에서 취택된 내용으로 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심판까지 다 나와 있는, 참 이사야서는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딱 두 분으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39장까지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인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그래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40장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66장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 축약본이 이사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의 그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성경이 두루마리 책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거기에 원하는 거 부탁하면 그 회당에서 이제 책임자가 가져다 주면 그걸 읽고 그러는데 그 많은 책 중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주니까 그 이사야서 중에 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선언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취임하시는 취임사죠. 이렇게 나는 사역을 하겠다. 나는 이러한 사명을 띠고 왔다 하는 것을 그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회당장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고는 이사야서 61장 1절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거든요. 희년을 자유의 해방의 해를 구원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미가서 읽어보면 네. 근데 이 미가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거의 7,

6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서 가장 작을 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의 근본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상고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한편으로 심판을 얘기하지만, 징계를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 이걸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11장 10절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1절에 이새 언급한 걸 다시 여기 이제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왜 깃발을 세워요? 안 보이니까 다 보라고. 예. 그래서 높이 만민이 볼 수 있는 깃발로 세워질 것이라.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예언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는요, 세상을 다스리는요, 우선 그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세울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걸 아주 기뻐해요. 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 꺼려하는 게 아니고, 예. 가끔가다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이니까. 아, 그러면서 여기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며 성실하심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하고 대비해가지고 얘기해요. 세상의 재판관들, 왕들, 이들은 어떻게 재판하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세요. 이게 그의 마음의 심령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해를 받는 것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인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보다 먼저 있었던 선배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라예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주문했는데, 그 메아리를 이사야가 받아가지고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치면 딱 요거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인데, 그 원래 제가 오래전에 그 제임스 패커 노인가리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패커는 그렇게 구별해요. Know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신학이고, 뭐 신학자라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징검다리가 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나가야 되네. 지식에서, 알면서, 삶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으려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달라져요. 아까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다섯 가지가 달라진다고 다섯 가지를 얘기해 줄 알았어요.

0: 열정이 생긴대요. 열정. 예, 없었던 패션,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를 봐라. 예,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담대함이 생기래요. 담대함. 다니엘을 봐라. 예, 담대함. 죽인다고 해도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보이는데 뭐 무서워. 위대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 생각지도 못했던 노아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모세가, 느헤미야가 아주 기발한 새로운 위대한 세상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아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압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인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가 되었거늘 하나님도 너를 알아. 어찌해서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도 하랬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은 나의 집이고 나는 그 천국에 매일 가까이 가고 있고 구주는 나의 형제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가 되고 있게 돼.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내가 알던 모든 것들,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보는 것은 거울,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통합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서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오늘도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0: 김수연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0: 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언약으로서의 약속과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약속인 계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이익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름다운 섬김만 있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서로 간의 손익 계산을 따지기 마련이지요.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상종하기가 싫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점령을 막 시작하고 있을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음식을 가지고 화친을 맺으러 옵니다. 그리고 우린 너무나도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떡도 곰팡이에 슬었고 술도 팽창하여 가족 부대가 터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함께 안전할 수 있도록 약속해 달라고 서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복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 바로 지척에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약속을 해버린 기브온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여호수아는 성전에 불을 떼는 일을 감당시키고 또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물을 긷는 그런 역할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의미에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했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섯 개 연합군과 여호수아의 싸움. 사실은 잘못된 약속이기도 하고 편법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했고 그리고 연합군대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 다섯 연합군대를 치는 과정 속에 날이 저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특별한 기도가 하나 있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고 13절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그리고 지켜야 할 기브온을 지켜내는 여호수아의 도전. 그 모든 것은 약속에서 시작되었고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열매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소중히 하고 약속의 의미를 알아서 약속대로 살고 약속대로 우리의 방식을 만들어갈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언제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장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의 기준과 상황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요. 담대히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해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2: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1: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혜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뇌출혈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1: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모든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구글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구글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6월을 빛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이 긴 날 하지가 6월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이 24절기 중에 10번째 절기인 하지입니다. 하지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날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요즘 새벽 5시경이면 해가 뜨고 저녁에는 거의 8시에 해가 집니다. 낮의 길이가 5시간 30분 정도나 더 길어요. 낮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정성을 다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사람의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죠. 오늘 주일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오늘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세계 기독교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세계적인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개회 예배를 마치고 사회자가 돌아가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속한 교단과 나라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왔고 어떤 회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 참석자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나라와 교단 등으로 서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한국인 사역자의 진정어린 고백이 끝나고 다음 인사 차례를 맞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같은 형제 자매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존귀하게 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목양교회 샬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아침 해가 돋을 때 테너 박인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1: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전 동행교회 위정원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만할 때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불의와 부패가 드러나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청렴이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죠. 인류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남기고 간 전쟁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이 아닌 서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 76번째 맞는 6.25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사흘 후인 6월 24일 수요일은 세례 요한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탄생했다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6월 24일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시편 32편, 누가복음 7장,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죄의 고백과 용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주일에는 20세기 신학자 나인홀든 니버 교수가 별세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 신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나인홀든 니버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인 1892년 6월 21일 별세했는데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32년 동안 봉직했습니다. 한 가지 분야를 깊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예리한 사상을 펼쳐서 많은 영향을 준 학자인데요. 대표적인 저서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는 최초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죠. 특별히 세례를 주는 일은 위법 행위였기 때문에 조심을 하며 우리 정부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 이듬해인 1886년 6월 24일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최초의 세례식을 집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6월 24일에 아마도 그때는 조선 사람들은 없고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중심이 돼 세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은 6.25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사상자가 수없이 생겼고 많은 건물과 산업시설이 파괴됐고 전쟁 고아가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6.25는 민족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에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33인 중에 한 분인 신석구 목사님, 남한에서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훈 목사님이 순교하셨고, 둘째로 많은 교회 지도자가 납북돼 소식이 끊어집니다. 양주삼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 납북된 교역자 중에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 해도 267명에 이릅니다. 셋째로 많은 교회가 파괴되거나 파손됐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를 보면 232개의 교회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많은 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전라북도 옥구의 원당교회 같은 곳은 교인 75명 가운데 73명이 학살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다섯째로 많은 이단들이 바로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전쟁의 불안한 틈을 타 이단들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죠. 통일교, 전도관 같은 이단들이 6.25 직후 사회 불안 심리를 타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6.25가 일어나자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시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참전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참전과 원호 요청을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원한경 선교사님은 이 일에 정말 많은 수고를 했었는데요. 아울러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개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6.25를 전후에 한국 장로교가 심하게 분열한 것은 교회 역사에도 부끄러운 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6.25 한국전쟁이 올해로 7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25일 목요일에 전진규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6.25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교자 가운데 전진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경기도 장단에서 출생하신 전진규 목사님의 아버지는 역사학자로 예수를 믿으며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목사가 돼 이천, 개성, 철원, 원산 등 여러 곳에서 목회했고, 6.25 당시 전진규 목사님은 서울 성동교회, 현재 보문교회를 담임하시다 공산군에게 납북돼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 전진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인 1895년 6월 25일에 출생하셨는데요. 우리는 6.25 주간을 보내며 이 전쟁이 한국교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6월 25일 목요일에 대한기독교협회가 설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여명기인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6월 25일 지금의 대한기독교협회가 설립됩니다. 대한기독교협회는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의 문서선교회의 한 방법으로 설립됐는데, 세 사람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헤런 올링거의 노력으로 제한된 벽을 뛰어넘어 민족의 개화와 문화 발전에 큰 몫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도 함께 서양 문화를 바르게 소개하는 통로의 구실도 해왔고요. 찬송가 발간을 통해 서양 음악을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1890년 6월 25일 한국선교협회로 출범한 기독교협회는 1905년 영문지 The Korea Mission Field를 발간해서 당시 한국의 현실을 해외에 알리는 데도 기여했었죠. 한편 1919년 조선예수교협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파마다 달랐던 찬송가를 통합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8.15 광복과 함께 다시 문을 열고 출판사도 재단법인 대한기독교협회로 개칭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출판물도 종교서적 외에 철학, 사회, 과학, 역사 등으로 그 분야를 넓혔고, 다락방, 기독교사상, 세가정 등의 잡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 1990년에는 기념사업으로 50여 명의 성서학자를 참여시켜 1995년까지 47권의 신구약 성서 발간을 위한 사업을 했고요. 현재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며 성서 교육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한기독교협회가 1890년 6월 25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는 윤치병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9년 6월 26일 윤치병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복음교회 지도자로 청렴결백한 생활을 했고 한학과 서예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윤치병 목사님은 충남 논산에서 출

출생해 주시경 선생님에게 한글을 배웠고 일본서 영어를 배우고 고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서울 안동교회 전도사님을 거쳐 경북 영주읍교회 김제봉을리 교회에서 목회했는데요. 1929년 복음교회를 창설했고 1935년에 최태용 목사님을 대표로 공식적인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윤치병 목사님은 개인 신앙 잡지 복음과 감사를 발간하기도 했고 1979년 6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길 잃은 비행기를 무사히 항공모함으로 이끌었던 작은 영감이 훗날 어둠 속에 갇힌 수많은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복음의 방송국으로 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73년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 세워진 또 하나의 강력한 북방 선교 방송 아세아 방송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제주도의 낯선 들판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준비 과정에 담긴 놀라운 기적과 헌신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기를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이 인천 하길동에서 개국한 뒤에 북성동을 거쳐 서울 상수동에 자리 잡은 지 6년여 정도 되었을 무렵인 1973년 6월 30일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북방 선교 방송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아세아 방송입니다. 지금은 제주 극동 방송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던 송신소가 이전하면서 이루어진 아세아 방송의 개국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때 일본 근해에서 작전 중인 미 제38기동함대의 항공모함 본홈 리차드호에서 정찰기 한 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함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함대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어 자칫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항공모함의 착륙 유도 장교의 유도에 따라 무사히 항공모함의 갑판에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천 장교 존 브로거 주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면서 무선으로 길 잃은 비행기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도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전역 후에 브로거 주니는 친구인 로버트 보우먼과 함께 선교 방송을 설립하는 일에 착수했는데 보우먼은 안식의 항구라는 남성 4중 창단의 리더였습니다. 이를 모체로 1945년 12월 20일 비영리범인 FEBC가 탄생하게 되는데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극동지역 그 가운데에서 중국 선교의 뜻을 두게 됩니다.

브로거는 중국 상해에 최초의 방송국을 세우기로 하고 1946년 3월 25일 중국을 향해 떠나 상해에 도착하자 중국 내륙선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며 방송국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국공대전으로 심한 혼란에 빠져 있어서 500와트 출력의 방송국 설립 허가를 고려해보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게 됐습니다. 브로거는 여러 주간 곳곳을 다니면서 중국 정부의 관계자들, 기독교 방송기구의 지도자들과 면담한 끝에 인구 밀집 지역에 500와트 규모의 스튜디오 6기를 설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국 국민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교육자 5명과 평신도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에 실어 뿌리기 위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필리핀에 방송국을 세울 목적으로 마닐라로 간 브로거는 마침내 1948년 6월 4일 저녁 6시 1kW의 출력으로 감격적인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어 1949년 7월 29일부터는 중국을 향한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공산주의에 대한 브로거의 탁월한 견해와 영적인 안목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자 기도 끝에 1954년에 미 국방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보우먼에게 FEBC 운영의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1957년 미국의 관할 밑에 있는 오키나와에 3개의 송신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을 타겟으로 한 송신소 KSBU였습니다. 중국과는 350마일 정도 떨어졌으며 여기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홍콩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5월 14일자로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는 것이 결정되자 FEBC는 1969년 9월부터 한국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3월 동경에서 열린 FEBC 연례 지역 국장회의에서 FEBC 오키나와의 행정 책임자인 조지 리트맨이 한국의 제주도를 답사한 후 한국의 제주도가 중국 상해와 250마일 떨어져 있어 이전 후보지로서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KSBU의 제주도 이전이 결정된 후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주도 이전 책임자, 즉 준비위원장은 FEBC 동경지사장인 윌킨슨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그해 5월 한국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서 김장한 목사를 만나 설립을 도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둘은 밥존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는데 김장한 목사는 이후 목회자가 됐고 윌킨슨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방송인이 됐습니다. 둘은 학교 다닐 때 주말이면 전도지를 들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김장한 목사는 방송사가 설립될 때까지 돕고 설립되면 즉시 손을 떼고 목회와 전도에 전념하겠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제주도 내 방송사 부지로 적합한 곳을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김장한 목사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제주도를 구석구석 살펴본다면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원시비행단 대대장을 역임했던 옥만호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옥 장군은 후에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자가용 군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에 5월 말 김장한 목사, 로버트 보어만, 엔지니어인 노만 오 블레이크 등은 제주도 일대를 돌며 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의 눈에 번쩍 띈 곳이 있으니 바로 현재의 방송사가 들어서 있는 애월읍의 하귀리 구엄리 일대였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세아 방송의 설립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낯선 땅 제주도로 기지를 옮겨야 했던 불확실성, 군용기를 띄어 부지를 찾아야 했던 급박함. 그러나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었던 헌신된 이들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700년

전 침략군이 머물던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영적 공항으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길 잃은 정찰기 한 대에서 시작된 영감이 오늘날 철의 장막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자유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대한 날개짓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예기치 못한 난기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며 날마다 더 높이 비상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신 황덕영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네. 네.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편 20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0: 아멘. 총장님, 제가 명함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네. 참 아름답네요. 서울신학대학교가 지금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학교 소개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아,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네. 제가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마다 꼭 잊지 못하는 것이 1910년이 경술국치입니다. 그런데 네. 그 경술국치를 당했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선배들과 그때 함께 오셨던 여러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다시 새롭게 하자, 민족을 새롭게 하자, 이런 정신을 일깨워주신 귀한 정신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많은 시간을 잘 극복하고 지내온 민족의 정기를 품은,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학대학이고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학생들 숫자가 많죠.
1: 네, 지금 한 3,000명쯤 되고요. 한국 네. 학생은요. 그 외국인 학생이 한 지금 한국학당 포함해서 한 1,000여 명쯤 와 있습니다.
0: 네. 네. 글로벌 대학이네요. 네. 캠퍼스에 있으면 외국 네. 학생들이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농담으로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아니라 서울국제신학대학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네. 다시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잖아요.
1: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 학교의 목적입니다. 네. 네.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들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전공만이 아니라 복음을 심어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0: 네, 네 사람을 키우는 네. 서울신학대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앞으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데려올 생각을 갖고 계시죠?
1: 네, 지금 저희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이제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해서

0: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을 잘 소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 상상 네. 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0: 네, 굉장한 꿈입니다. 네.
1: 네,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학교 사역을 계속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네. 축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1: 지금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으실 테고요.
0: 네, 네.
1: 그런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많이 이제 채용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제가 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2019년이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학생 숫자가 대학 정원 숫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10만 명 정도가 적어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 아신 것처럼 지방에는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1: 네.
0: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국가에서는 이제 발전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제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금과 자본이 있어야 이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일이지만 미처 거기에 준비되지 못한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학교에 재정적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요. 또 우리 학교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이제 내외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실 있는 신학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은퇴할 때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더 말씀과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겠다.
1: 할렐루야.
0: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부딪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 있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치중을 하냐면 지금 말씀 읽기에 추정하고 있어요.
1: 아멘.
0: 그래서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철저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학생들은 성경 읽기 대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전체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도 성경 읽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의무적으로도 성경을 읽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희 학교에 지금 한 30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소그룹.
1: 와, 대단하네요.
0: 네, 그래서 이 300개의 소그룹이 성경을 읽는 학생들의 숫자가 1,5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그래서 성경 읽기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목 활동을 더 강력하게 더 전개해서 우리 학생들 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교양 대학, 국제 대학, 여태까지 신학 대학 하나를 가지고 이제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까 진행을 해왔는데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면서 체계적인 변화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국제교류원을 국제대학으로 또 교양학부를 교양대학으로 더 성격 발전시키고 성장시켜가지고 체계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기뻐하시고 복음전도를 가장 사랑하시니까요.
0: 네, 네.
1: 이렇게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0: 네.
1: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0: 네.
1: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1,500명이 넘는 학생과 또 교직원들이 지금 말씀에 푹 빠져 있다고 하니까
0: 네.
1: 그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또 탄생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0: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도 시작했더니
1: 네.
0: 학생들 가운데 간증이 있기 시작하는데
1: 네.
0: 안 믿던 애들인데 근데 얘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받아서 얘가 이제 보관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병에 누우셨을 때 성경을 놓고 갔더니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1: 할렐루야.
0: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 애들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찾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아요. 두고 보세요. 아,

0: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1: 아멘. 네,
0: 할렐루야. 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네. 그 성경 읽는 애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서 우리나라를, 세계를 살릴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1: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0: 봤을 때그 사람을 통해서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크리스마스도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잔치에 참여하면서 춤을 추면서 율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 아멘.
0: 네, 자랑스럽습니다,
1: 근데
0: 저는.
1: 요즘 신학교 지원이 좀 줄어들고 많이 위기라고도 얘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젊은이들이 믿음도 가지 않을 뿐더러도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고 꿈도 없다고 하는데
0: 네.
1: 우리 총장님 좀 반드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제가 안타까운 게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1: 네.
0: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 상식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1: 네.
0: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능력을 사람들이 경히 여기는 경우가
1: 네,
0: 있고요. 네,
1: 안타깝죠.
0: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신론적 문화 막시즘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적 전제를 마치 상식처럼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가지고 해야 될 거는 무신론적 전제를 가진 것이 상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이를테면 유신진화론 커다란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신진화론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고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에 매몰된 사고에서만 가능한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문화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무신론적 전제를 극복하는 사상과 철학이 우리 신학교와 사상계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깊은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신론적 전제의 신학, 유신론적 전제의 철학, 이런 사상, 그리고 그런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경희대학교의 교수님이 지금 이제 생명과학 캠프를 하시거든요. 서울신학대학의 신대원 학생들은 다 거길 보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과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는,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에게 과학 이상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요즘 현대사회가 워낙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을 쫓게 되고, 그리고 또 AI 이런 시대가 또 오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좀 혼란스러운
0: 네.
1: 인간이 어디까지 할수 있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0: 네,
1: 같아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이 젊은이들이 가치관에 정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립하기도 전에 좌절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우리 총장님 좀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그렇게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이 모든 이 섭리와 이 세계는 더 신비합니다. 무한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변증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답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여러분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있는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용기를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의 시작이 성경 읽기입니다.
1: 아멘.
0: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여태까지 가려졌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철벽으로 사방이 갇힌 문 같았는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영안이
1: 영안이
0: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정말 우리 어른들은 영안이 열린다
1: 네.
0: 그랬는데, 새로운 계시의 정신이 생겨요. 계시의 정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시간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묵상하고 성경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

0: 사람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입니다.
1: 네. 네.
0: 하여튼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1: 네.
0: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문제이기 아멘. 때문에 그 생각은 언어잖아요. 그 언어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 언어의 훈련은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1: 네.
0: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상이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언어 훈련을 시키고 언어 훈련이 생각을 훈련시키고 근육이 훈련되면 튼튼한 근육이 멀리 뛰고 잘 뛰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 성경의 힘이 생각의 힘이 생기고 그것이 이 무신론과 좌절과 절망 이걸 꿰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길이 있습니다.
1: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결단하세요.
1: 네, 성경을 통해서 네. 길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고
0: 최후합니다.
1: 계시는 네. 우리 총장님 좋아하는 말씀도 어떤 이유이실까요?
0: 아, 제가 시편 40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아멘. 말씀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거란 그 말씀. 그래서 새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말,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언어, 새 노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 입에 두시고 내가 그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1: 아멘. 흘러간 노래가 아니고 또 슬프거나 한탄하는 네, 노래가 아니고 네.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노래.
0: 네, 찬양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
1: 네.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황덕영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 그리고 앞으로 신학교가 나아갈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아, 네. 꼭 부탁드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AI가 지금 모든 것 사회를 지배할 것처럼 네. 덤비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사회도 그 AI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신앙적으로 홀리스틱 AI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AI로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것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이거는요. 대단히 자본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AI를 잘 우리 대학사회에 흡수하고 신학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영성 생활에 애들의 인격 지도에 잘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어떻게 잘 접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 이제 커다란 과제가 되겠고요. 다가오는 많은 학생들 외부에서 오는 많은 학생들을 잘 수용하는 구조도 만들면서 실제로 감동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어떤 감동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더 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1세대가 서방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백인 위주의 기독교의 사회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허브가 돼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영적 리더로서 우뚝 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적 신학의 대표 기수가 되는 그런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학대학교 이것이 저희의 꿈과 비전이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0: 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0: 네, 맞습니다.
1: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키워진 그 인재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네. 할렐루야.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종이신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개 속에서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헌금으로 복음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0: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초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1: 네.
0: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 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1: 네.
0: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 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테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1: 예.
0: 태양 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고마움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1: 아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총장님,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2: 네.
3: 저번에 용인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2: 네.
3: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2: 네,
3: 총장님께서 학교 자랑 좀 해보세요.
2: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0: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즉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2: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비니까 털사 오클라호마의 대학에서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0: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2: 그러게.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0: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2: 어렵죠.
0: 예, 도저히 자신이
2: 힘들고.
0: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 또 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1: 오,
0: 예, 그런
1: 그렇군요.
0: 일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2: 근데
0: 네.
2: 신학을 한국서
0: 하지는
2: 하셨어요?
0: 않았습니다.
2: 미국서 하시고.
0: 저는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2: 필라델피아에.
0: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2: 그 저기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다
0: 네,
2: 받으시고.
0: 그랬습니다.
2: 저 미국에서 가르치든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근데
0: 그렇습니다.
2: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0: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렇죠?
0: 예, 이민교회의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위를 마치고 나서 참 놀라웠게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또 그때 제 마음에 미국의 학교도 그 목회지도 알아보고 또 미국 신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 이제 총신에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디가 됐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인 줄로 우리 알고 글로
2: 아니,
0: 가자.
2: 그러면 사모님도 미국에서.
0: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2: 아,
0: 네,
2: 그러시구나.
0: 그래서 네
2: 그러니까 저
0: 만났습니다.
2: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2: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한국으로
0: 네.
2: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그런데 이제

0: 대학교 신학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1: 네.
0: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1: 네.
0: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1: 아,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의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 대 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0: 네, 지금은요?
1: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 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 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0: 그래도 다행이네요.
1: 다행입니다.
0: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신학,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든지
1: 네.
0: 좀 싼 데로 이사를 가든지
1: 그러고 있습니다.
0: 그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1: 네.
0: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1: 네, 감사합니다.
0: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1: 네.
0: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주시나요?
1: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0: 또 그런, 아니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1: 네.
0: 어느 할머니가 평생
1: 네.
0: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부했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대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1: 네, 네, 네.
0: 또 온 거를 구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1: 네.
0: 그런 게 가능합니까?
1: 네.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좀 동선이 좀 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 얘기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 해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그러게요. 수 있도록.
0: 총장님 그럼 임기 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 지가.
1: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0: 그러면 저 임기가
1: 네.
0: 4년 있다가 또 다시.
1: 네. 네.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0: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1: 네.
0: 20년, 15년
1: 그렇죠.
0: 뭐 그렇게 있어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1: 네.
0: 그래서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아,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싶다.
1: 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0: 기숙사는요?
1: 기숙사 이제 양지의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예, 이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0: 그럼 이제 이 신학 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0: 네.
1: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0: 네.
1: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0: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F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1: 네.
0: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예,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 DNA를 심어준다. 예, 정말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 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0: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1: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0: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1: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네, 목사님이
0: 네, 네.
1: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0: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1: 근데 또 뭘 찍어야 되죠?
0: 네. 그래서 뭐
1: 중신대학교
0: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0: 예.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1,5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 재단이 있어요.
0: 네.
1: 한국 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0: 네.
1: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천 불을 주고
0: 네.
1: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네, 그게 조정이 되는데
0: 네.
1: 그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0: 네.
1: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0: 네.
1: 뭐 한국 학생이고 외국 학생이고
0: 네, 네.
1: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0: 아유,
1: 드릴게요.
0: 너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웅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님하고의 아니 난 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0: 전혀. 이거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거 없이 전혀 없었고요.
1: 그럼 자녀들은?
0: 그때 셋이었습니다.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1: 그렇죠.
0: 가능했던 거고요.
1: 예.
0: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0: 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하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 5년 사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저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사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0: 네, 그렇습니다.
1: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념을 가지면은 잘 되는데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황을 하더라고.
0: 그렇죠.
1: 그래도 목사님 내외분은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켰네요.
0: 자녀 교육 쉬운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할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질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예, 곧잘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1: 따라갈 수가
0: 수준은 안 되기
1: 없죠.
0: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1: 있어요.
0: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마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저희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카운슬링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줬다라기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에를 세 번을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1: 그러시구나.
0: 예, 그래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졌어요. 룩으로 그래서 의료
1: 누나.
0: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벌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1: 아니, 제가
0: 학교인데
1: 거기
0: 네.
1: 명박도 받았고요.
0: 네,
1: 거기
0: 그러실 것 같아서요.
1: 총장님하고 많이 알고,
0: 네, 그래서
1: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애들이 다 통과를 하더라고요. 좋은

0: 교육.
1: 네,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예,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0: 거기 이제
1: 있습니다.
0: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1: 네, 그러셨군요.
2: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 하고 이제 보니까 아, 이 사람 잘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사역을
0: 근데
1: 하고 있습니다.
0: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1: 현재 합해서 성인들이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0: 그
1: 그렇습니다.
0: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1: 네.
0: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1: 네.
0: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탈북 관계, 북한에 지금 뭐 방송 전하기 때문에 탈북해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 한번
1: 감사합니다.
0: 만나서 좀 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2: 예,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들을 때면 지쳤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저를 응원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걷기를,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1: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적은
0: 그렇죠.
1: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0: 한국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1: 예, 그렇죠.
0: 부탁드립니다.
1: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순교자의 희생으로 열매 맺은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본문의 말씀으로 순교자의 희생으로 열매 맺는 복음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명문대학인 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자신에게 보장된 그 미래를 마다하고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그 정글에 사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우카 부족은 아마존 이 정글 깊숙한 곳에 살면서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식인종 부족입니다. 그렇기에 이 짐 엘리엇을 아끼는 이 가까운 지인들이 아우카 부족을 향한 그의 선교 계획을 모두 다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이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이 짐 엘리엇은 네 명의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1956년 1월에 아마존 정글 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 근처에 있는 물가에 이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전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도 더 이상 이 선교본부에 연락이 없자 이 본부는 정찰대를 들여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해변에서 무참히 살해된 이 다섯 명의 청년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몸에 화살을 맞은 채 아우카 부족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해 있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해 보니 주머니 속에는 장전된 총이 있었는데 그 총을 사용해서 저항하거나 쏘지 않고

이 부족의 창에 찔려서 그대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장례를 촉망받는 이 다섯 명의 인재들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자 당시의 시카고의 신문들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교사역을 비판하는 기사를 앞다투어 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명의 청년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무참히 죽임당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견디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최초로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죠.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목이 곧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세,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 마음은 완고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오늘 본문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는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시기까지 너희가 그 일에 앞장섰고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자 사도들은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 일꾼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포함한 일곱 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애 3년을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들이 수많은 이적을 보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까지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서로 그것을 다투고 있을 정도로 연약하고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르티스는 목격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순교자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증인, 즉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나 각오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멈춘 것은 아니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삶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은 마르티스,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날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지만 정작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스데반 집사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무엇을 갈았다?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스데반 집사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몰랐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불편해하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기에 우리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사명을 맡은 자이기에

너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른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데반 집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죠. 몹시도 두렵고 마음이 떨렸을 테지만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나라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5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돌을 들어서 너도 나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당시의 유대의 젊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의 사명을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헌신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순교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죽음이요 거룩한

0: 생이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이 네 명의 선교사들이 이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서 순교한 지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죽은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짐 엘리엇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이 흘린 피와 그들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은 신문에 난 기사처럼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초기교회의 교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교회를 싹트게 하고 교회를 자라고 성장시키는 씨앗이 되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곳에 경주중앙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강단. 주일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향기 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덜풀, 꽃들, 제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색깔을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또 향기도 제각기 다른 향을 풍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노랑내가 난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마늘 냄새 혹은 김치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뭐 노랑내가 나든 김치 냄새가 나든 그 냄새들이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냄새에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몸에 향수를